0: 압도적인데요. 왕이 업무로 봤던 곳, 실내로 들어서니 그 위용이 더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1: 어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백제를 통치하던 임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0: 약 700년의 역사를 이어갔던 백제. 그 백제가 남긴 불멸의 유물.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 그 아래로 펼쳐진 백제인의 이상향.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몸체와 돼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거의 10여 년의 대역사로 복원했는데요. 그야말로 21세기 문화재입니다.
2: 5층 목탑.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일본 거를 지어놨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백제 장인들이 백제 기술로 일본에 지어놨고 우리가 경주하면 황룡사 9층탑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백제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잖아요. 석가탑 다부터 다 백제 장인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백제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궁궐 한켠 연못가에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3: 소망의 대부.
0: 정자 안에 있는 커다란 북 하나 이름하여 소망북입니다.
3: 제가 한번 소망을 담아서 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질병이 없어지는 그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 소망합니다.
0: 어마어마한 저의 소망, 과연 백제 부께서 들어주실까요?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곳을 만납니다. 구들의 조각공원인데요. 예술 작품들이 이 계절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합니다.

0: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역. 깊은 역사만큼 정감 또한 넘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그 집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계절인지라 꽃시장이 활발합니다.
1: 요즘 심는 거,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요.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0: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1: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해, 미리 말해.
0: 그렇겠죠. 바라만 봐도 좋은 꽃.
1: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쁜가?
2: 꽃이
1: 봐봐.
2: 예쁘지.
3: 그럼
1: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쁘네.
2: 이건 얼마 이거?
1: 뭐 그거 만 원.
3: 뭘 물어봐요.
4: 한 구리에 3천 원씩. 좀 싸게 샀네요. 네 구로 만 원 줬어요.
5: 엄청 싸게 사셨네.
4: 예예, 예, 너무 싸게 사셨. 단골이라 싸게 주신 거예요.
0: 사람도 꽃이 되는 곳, 꽃시장입니다. 어느 노 작가께서는 발목이 시큰하도록 봄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봅니다. 부여의 봄을 따라 걷다 보니 예사롭지 않은 재배사가 눈에 띕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6: 아, 예.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네요. 예. 지금.
6: 우와. 한참 바쁠 때라.
0: 아, 지금 이건 뭐예요?
6: 참송이 배지예요.
0: 버섯이에요?
6: 예, 아니 돼지, 돼지락에서.
0: 네.
6: 이거 이제 하우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아~ 이제 후숙하면은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예. 그러니까 버섯의 묘목이네요, 그러면.
6: 네, 예, 그렇다고 봐야죠.
0: 아, 그렇구나.
6: 예.
0: 이곳은 버섯 농장인데요. 층층이 쌓아올린 재배대 덕분에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섯 배지를 준비하는 시기. 눈꼽을 수 없이 바쁜데요. 이 톱밥 덩어리에 버섯 배지를 입식합니다. 버섯은 배양과 후숙을 거쳐 약 6개월이면 첫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탐스럽게 잘 자랐죠.
3: 이봐.
6: 그냥 뚝딱.
0: 만만치 않은 규모의 버섯 재배 시설.
3: 이렇게 조그만 것도 뜨뜻 이렇게 벌어진 게 맞냐? 날이 더워서 그런가?
6: 거의 끝나갈 때.
0: 조원식, 최지연 부부가 이 버섯 농장의 주인인데요. 부모님의 버섯 농사를 이어받아 이렇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6: 재배하기 어려운 건 우선은 전체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 것 같아요,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 이게 냉난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도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이 인력 수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0: 아내 최지연 씨, 남편과 함께 재배, 수확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7: 한 번만 날려주세요.
0: 그런데 갑자기 최지연 씨가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최지연 씨는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연 씨.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1: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점사 켜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확한 표고버섯이거든요. 좀 예쁘죠? 거북이 등딱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그 배지,
0: 소비자와의
1: 배지
0: 실시간
1: 배지
0: 소통.
1: 얘라고 했죠? 버섯집. 이런 것 배지를
2: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0: 최지연 씨는
2: 정말
0: 버섯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2: 영향을 다한 거예요.
1: 코로나 때는 이제 다 이제 차단되고 어디 모임은 다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끊겨가지고 어디 팔로가 없어서 팔로 때문에 이제 인스타도 키고 그다음에 뭐 스토어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아유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하니까 켰는데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주시는 분도 계시고.
0: 도해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최지연 씨. 성실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아 시작한 버섯 농사 20년이 넘는 경력. 이제는 그야말로 버섯 박사가 다 됐습니다. 버섯 농사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아주 민감하고 버섯균에 잡균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각 최지연 씨의 일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1: 주문 주신 버섯 농장입니다. 보관도 어떻게 해서 전달하셔라 얘기해 드리고. 버섯을 씻어서 먹는지, 뭐, 이제 그냥 털어서 먹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무슨 고추장, 된장 이런 데다가 버섯을 박아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꿀 절임 같은 걸 하신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은, 이 물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씻는 거 말고 그냥 털어서 하시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휘리릭 씻어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시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좋아.
0: 최적의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부부의 참송이 버섯. 즉석에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3: 맛있어요.
4: 그러니까
3: 아니 그냥
4: 이것이
3: 먹어도 달아야지.
4: 저기 위에 더 가져오면 되는 것 같아요.
5: 어머니 보통 송이 버섯은 기름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근데 나 기름 향보다 송이 향을 느끼고 싶어서 먹어도 되죠?
6: 맛있어요. 향이 딱 배요, 입에.
5: 그러네. 이거 찢어갖고
6: 단맛
5: 고기처럼
6: 나요.
5: 단맛 나게.
6: 예.
5: 야, 이게 결대로 찢으니까 이거 무슨 닭고기 백숙 찢어
6: 맞아요.
5: 먹듯이.
6: 예. 뒤에 향이 딱 머금잖아요.
5: 기름장 필요
6: 그쪽에서. 예. 필요 없어요,
5: 없구만요.
6: 사실은.
5: 그러네. 아, 자꾸 어머니 기름장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준비해도 돼.
4: 보통 많이 준비.
5: 왜냐하면 참기름 뒤에 이 향이
6: 네, 맞아요.
5: 감춰지는데 이게 대놓고 향이 나네.
6: 김맛이 달잖아요.
5: 네, 맞아요.
1: 이 배지라고 해서 이게 버섯이 나오는 이 덩어리가 있어요. 매주같이 생기네. 네. 걔부터 좀 좋아야
5: 건강해야
1: 되거든요.
5: 되잖아.
1: 네. 이거부터 좋아야 버섯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더 유기농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배지부터 만들어서 이 버섯 다 그 작업을 전 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5: 그러니 그 묘목이 되는 배지가 건강하려면 부여에 물도 좋아야 되고 그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모든 삼박자가 탁탁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들의 고민은 딱 하나잖아요. 건강한 걸 먹일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우리 행복인데 이 아이를 키움으로써 내 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0: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키우는 버섯이 이들의 희망이 되고 부여의 명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드넓은 백마강변, 부여의 봄빛깔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이 노란 빛깔.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와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 부여 여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의 명소. 바로 국남지인데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일본하고 교류가 많이 있어서 제가 역할하고 있고요.
0: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일본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부여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이드, 통역 일 등을 했지만 2010년에 정식으로 부여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됐다고 합니다.
1: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본 안에서, 국내에서 생각하시는 백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백제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좋은 관계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0: 백제와 고대 일본의 활발했던 교류의 역사. 그 가치를 양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츠르모토 시오리 씨.
1: 벌써 서동이라는 얘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분한테 그런
0: 지금도 백제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남편이 여기 토박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집 왔는데 워낙 일본하고 교류가 많은 거예요. 많은 동네니까.
0: 특별하다면 특별한 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 씨는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백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

0: 국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간 입장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은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부여 시가지 한가운데 시간이 고스란히 갇혀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정림사라는 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옛 철터에 서 있는 석탑 한 기.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돌 날개 끝이 살짝 위로 향해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미와 상승감이 탁월한 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탑은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직후인 7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정림사지 5층 석탑은 특징이 많습니다. 여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체하거나 다시 복원하지 않은 유일한 탑이에요.
3: 본연의 모습 그대로.
2: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비밀에 쌓인, 베일에 쌓인 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춘열을 보세요. 춘열 밑에 그 모습을 보면은 이 화강암은 엄청나게 단단한 돌이에요.
3: 단단하죠.
2: 그렇지만 저기 보면 이렇게 굴곡지게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아, 백제인들은 그렇게 아주 단단한 심성을 가졌지만은 한편에는 부드러운 모습을 또저 탑을 통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5층 석탑 뒤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에 지은 현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이유, 바로 이 석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상은 고려시대 것이지만 그 얼굴은 부드럽고 단단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여행은 쉼표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정림사 옛터의 5층 석탑은 마치 느낌표처럼 보입니다. 마음 한 자락 살짝 내려놓고 싶다면 옛 절터 정림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4: 오다가 부여 국남지를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연꽃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여를 대표하는 음식이 연잎밥인데요. 그 맛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서 한번 맛볼게요. 안녕하세요.
5: 아, 예,
4: 아이,
5: 안녕하세요.
4: 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5: 네.
4: 아, 그러시구나. 아니, 여기 연 키우는 곳 아니에요?
5: 네.
4: 연못.
5: 예, 연못이고요.
4: 네.
5: 연은 아직 안 나와요.
4: 아.
5: 지금은 이제 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4: 예.
5: 부여를 좀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금 이제 부여군에서
4: 네.
5: 곳곳에 다 연잎밥을 많이 해요.
4: 그 전국에 연잎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5: 네.
4: 사장님만의 어떤 우리 집 연잎밥은 이게 좋다.
5: 네, 저는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예, 재배를 해서
4: 네.
5: 직접 수제로 저기 밥도 이제 시루 같은 큰 찜질
4: 네.
5: 시루에다가 쪄서 그렇게 해서 밥을 직접 해서 밥도 싸고.
4: 그 원래 전통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네요.
5: 예.
4: 원 재료부터 키워서
5: 예.
4: 원래 방식으로
5: 예.
4: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이거 하실 때가 아닌데요.
5: 그래요?
4: 제가 그 맛을 얼른 봐야 되거든요.
5: 예.
4: 한번
5: 알겠습니다.
4: 가볼까요?
5: 네.
4: 이야. 우와. 아니 이 조경도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5: 아버지요.
4: 아버지가
5: 아, 예.
4: 저기 계신 아버님.
5: 네, 남편분.
4: 아버님 멋져요. 예.

0: 정원의 조경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장식품까지 남편분의 취미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를 만났는데요.
1: 와, 이 그릇 안에 연잎 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보는 것으로 차를 음미하고요. 이렇게 찬물이 우러난 것을 찻잔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향이 굉장히 좋아요. 은은하면서도 진한 듯.
2: 근데 이렇게 다 손질해놓는 거지. 세척을 해. 냉동 아직도 해동이 안 된 거고. 이거보다 연잎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엄청 커요.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채취를 8, 9월에 해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0: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잎이라 보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잘 펼친 연잎 위에 밥을 얹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니랍니다. 각종 재료와 염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감싼 다음 잘 쪄내면 건강한 밥,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2: 효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찹쌀, 찰밥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연잎에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순환에 좋다, 뭐 갱년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도 많이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런 효능도 있고 해서 겸용을 하니까 향 이렇게 손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0: 밥뿐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뿌리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3: 맛있습니다.
4: 와, 부추하고 예. 이 연잎 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3: 네네.
4: 향기가 둘이 막 섞여가지고
3: 예, 쫀득하면서도
4: 맞아요.
3: 예.
5: 짜자잔, 짜자잔.
4: 와, 우와, 연잎밥 안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세상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 찰쌀에다가 네. 흑미가 들어가고요.
4: 네.
3: 돈부라는 콩이 있어요.
4: 돈부콩.
3: 예, 네. 돈부콩, 연자유, 아몬드, 호박씨.
4: 호박씨까지.
3: 예, 연근.
5: 자, 먹어볼게요.
4: 간이 딱 맞고요.
3: 네.
4: 연잎의 향이 아주 너무 이쁘게 배어 있어서 그 안에 견과류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너무 좋네요.
3: 아, 예, 감사합니다. 예.
4: 아까 이게 뭐 때라고 했죠?
3: 네, 뭐.
4: 이거 진짜 이게 어머님 때에서는 아는 명칭들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맛볼 수 있다는 게.
3: 아, 그래요.
4: 된장에다 이렇게.
3: 예, 예.
4: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3: 네, 요 된장구이. 네.
4: 아, 그래. 너무 맛있다. 끝났네요.
3: 아,
4: 끝났어.
3: 그래?
1: 일단 기본 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니까 그 된장이 스쳐가는 것들은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네요.
0: 연잎밥상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1: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해 보셔서.
3: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늘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네.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잎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0: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1: 우와.
0: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기지였다고 합니다.
6: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이곳을 치려고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장소라 해서 난공불락,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다. 이 어려운 지역부터 한 것이 아니라 쉬운 지역부터 우리가 차지하자, 침략을 하자, 이렇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다른 성이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해발 250m의 성흥산 정상을 둘러싼 가림성. 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의 울림은 깊기만 합니다. 마침내 백제의 시간을 품은 성흥산 정상인데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1: 이곳은 옛 백제를 지키던 부여 가림성입니다. 저 아래에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저 강은 백마강이고요. 그 뒤편에는 백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부여 가림성. 우리는 오늘 이 부여의 1500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0: 와. 마치 수호신처럼 우뚝한 성흥산 정상에 고목 한 그루. 그 나이 400살이 넘은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인데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 나무 곁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사랑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고목 아래서 만난 것, 백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두레 조각공원 바로 옆에는 이렇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저 뒤에는 황포 도배를 단 배가 있는데 백마강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0: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국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말 그대로 황포도배 100년의 역사가 한눈으로 봐지네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 백마강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0: 네. 평일인데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백마강 황토돕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2: 우와. 황토돕대.
3: 네, 여러분 배가 보란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드디어 출발.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백마강 황포돕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3: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성광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닭화음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0: 유람선은 중간에 한 번 서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백마강변에 바짝 붙어있는 사찰. 그 유명한 고란사입니다.
1: 고란사. 아, 낙하암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린 궁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찰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슬픈 이야기입니다. 뒤에 약수터가 있네요.
0: 고란초라는 약초가 유명한 고란사. 그 이름을 딴 샘물이 있는데요.
1: 우와, 엄청 맑다. 우와.
0: 물이 세상에 이렇게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한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1: 오, 달다. 오.
0: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0: 망국의 한을 안고 몸을 던지고 삼천국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1: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요. 부디 후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고란사를 뒤로 하고 다시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낙화암 꼭대기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낙화암 삼천국녀. 삼천이라는 숫자는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슬픔과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지요.
0: 낙화암을 올라오는 내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삼천국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팔각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화암에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니까요.
0: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강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제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 그 찬란함에 흠뻑 빠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시간과 역사가 강을 따라 흐르는 곳. 그 부여에서 만난 따뜻한 이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고 기억되겠지요.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우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요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여덟 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6: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5: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치, 기타가 더 멋져요.
7: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5: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7: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5: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7: 아이고.
5: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7: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녹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이야기 하나씩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권리다.
2: 일상이다.
3: 보호다.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그만해.
2: 해왔으면 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애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벼.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며.
3: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3: 그러니까 취미로 국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요,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4: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 깨난 안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거리야.
4: 3번.
3: 자, 스탠바이. 자, VTR 스타트. 에이, 큐.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한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 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0: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어허, 이금화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화시다, 이런 말이어요.
2: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덧글라고 그래.
0: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3: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 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0: 차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1: 힘으로는 못 당하겠더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
0: 집어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1: 집어삼키다니?
0: 이해봐.
1: 집어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버렸으면 좋겠다.
0: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싼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을 한장하시던데 이런 불상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2: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곳이 풍류방입니다.
1: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뭐래?
0: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1: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0: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1: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을 끔찍히 위해 줬잖니.
0: 가야금이 싫어서.
1: 무슨 소리야 그게?
0: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1: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 만났냐.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0: 형분 그런 거 안 따졌어?
1: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0: 그랬더니?
1: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더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0: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1: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2: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4: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에 매일이라는 거예요.
2: 왜요, 할머니?
4: 나 요거 매일 나와도 되겠어.
2: 네?
4: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넘게 좋구만 그랴.
2: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4: 예, 수고해요.
5: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유,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0: 바꾸시.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1: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네?
3: 그러다 은재 좀 보시려고요.
2: 아이고, 뭐 이거 뭐 때도 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죠 뭐.
4: 아이고.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요.
2: 에? 아, 테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 온다고요, 테레비.
1: 아유, 무겁겠네요.
5: 아이고, 테레비예요.
1: 예. 아우, 꽤 무겁네.
5: 아우, 좀 좋다. 아우,
1: 아니, 어머니. 아,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 이제 오세요. 아이고.

0: 거예요?
1: 아, 새 건데요.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2: 상 탔다.
1: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언니?
2: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1: 예?
2: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겠소?
1: 네, 네 해보세요.
2: 저거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 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소식이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 있으니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 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1: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2: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동 봤어요.
3: 이거 말이야 이게.
2: 이라 벙거지고 벙거지고
4: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시는 건가?
2: 낭문을 벙거지고 서방님을 정별을 허이고 일장 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1: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 있을 때 뭔가 했어요?
2: 공양
1: 다 했어요?
2: 공으로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

0: 주옵소서.
1: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2: 예. 나 이죽사요. 유다,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거.

0: 여호와 살아있어 유당 거기 연락 주시오이.
1: 유당이 누굽니까?
2: 아유, 네? 누구긴요? 네. 울증이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3: 이상으로 제7회 매주 유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무영이 형!
5: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유,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시저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6: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0: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분단장부터 하고 부엌에 들어갔니라.
1: 잘 틀렸나봐요, 언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0: 목을 키워라.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이분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이 유치랄 놈이네.
2: 어머니
1: 나는 가짜요. 이 이리 와. 네 아들 소리에는 심술이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요. 나는 첩이다. 매춘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2: 언니. 안 돼요. 언니.
1: 애미를 죽여.
2: 언니.
1: 이놈아.
2: 언니. 이거 못해.
1: 이거. 아이고.
3: 잠들어서 못 살아.
4: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0: 그래요! 난 가짜야! 하지만 무인은, 무인은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5: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고참 목숨줄 이어왔는데.

같지는 않아.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0: 집으로 들어가세요, 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지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년이여. 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이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여.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여.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여.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여.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그렇게 죽을 것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번번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0: 아, 당대 제일의 풍류 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 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이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소리 말랄게요. 아이고, 우리 그 그만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째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전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없이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 3, 40만이고 넉넉한지. 아이 그래,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들어앉히면서 겨우 집안대 값이라고요? 어린 반품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자자 일어나. 이리고 일어. 이리고 나. 나가. 태운 남독도 분수같이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이놈아! 첩첩을 해뿌리라, 이놈아!
4: 키워지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놈이 이게 원다 말대꾸요, 이놈이! 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3살 난 어린아이든 너보다는 내 말귀를 잘 알아먹겠다. 어찌 옅은 꾀만 부릴꼬. 다시 한번 해봐.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어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신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돌에 치마만 뚫어놔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 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망칠 것 같으니라고.

0: 하나님께서 열두 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열두 줄에 서려 있느니라. 그 말이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0: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1: 예, 스승님.
0: 장하다.

0: 우주로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맛있다.
0: 그래, 득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어.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늘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 전에 엄마가 인간문학의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나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술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0: 모두 조각조각이야.
1: 역마살을 껴서 그래, 모두.
0: 역마살?
1: 편안함 못 살아. 우리 식구 모두.

0: 들어오는구만. 자네가 그만가? 난 모르겠나? 나 녹둘새.
1: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0: 그려, 내가 녹둘새.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데.
1: 아, 텔레비 봤는가?
0: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1: 올라가자.
0: 응? 어서 올라가자.
1: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0: 자네도. 얼마나인가?
2: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1: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네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0: 그래요.
1: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니.
0: 예.
3: 유공이의 자원 안내의 불어나고
1: 와라. 아이고, 한잔해야지. 안 그러냐?
0: 해야지.
1: 형님은 북채 쪽 잡으시오.
0: 그럴까? 그래.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0: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

0: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을 올렸어요. 안쪽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1: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고독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3: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3: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야 알았어.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내어봐라.
2: 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장하장 그러라 걷는 해를 보자 빵그두 서라 옛속을 보자 아메도 때 사랑아
1: 판소리가 즉 창극은 아니에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배역을 다 맡아가지고 사실적인 어떤 무대장치나 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창극이죠.
2: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3: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4: 이들이 말하던 운명이여 직무이다.
5: 기본적으로 전통 판소리는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 작품들이 이제 자유롭게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세계 명작들을 그대로 창극화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으로 제작됐던 정년이를 우리가 창극을 한다든가.
6: 새로운 시대의 흐름하고 아주 오래된 장르인 창극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들아.
1: 꼭 전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창작 스토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많이 시도할수록, 다양한 시도를 할수록 앞으로 창극에 대한 미래는 더 밝다.
2: 기다리던 첫사랑의 내심 창이 다 녹는다. 처음에는 몰랐었어.
3: 그래서 앞으로 이 창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해외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들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명창 선생님.
1: 아이고.
0: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1: 아이고, 스타님.
0: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자리 맞나요? 제가 너무 센터병인가요? 맞나요?
2: 오정육부가 떨리게 좋습니다.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김난입니다.
3: 국악계 아이돌 김난이 씨입니다.
0: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큰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해왔던 것 같아요.
3: 판소리 보면 장원 전주 유인회.

0: 3학년 김난이.
1: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어디서든 저를 소개해야 하면 소리꾼 김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0: 만나. 틀에 갇혀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아, 김나니가 또 새로운 거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극장 한 번도 한 적 없는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걸 만들으라고는 하셔가지고.
0: 아니, 창극단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극을 또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1: 나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도 그냥 내가 했던 걸 하면 되겠지라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했던 것 같아. 전통 창극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군가라든지 바탕 소리를 주로 한 그런 창극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 판소리 무대 많이 섰고요.
2: 다시 주 강세 금세 초 방아에

0: 박현영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1: 좋아, 좋다.
2: 장원을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이 소리꾼의 길을 가야겠구나.
3: 파! 물론 부! 부!
0: 장수는 실력뿐 아니라
2: 명창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좀 부끄럽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네,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0: 이제가 살아갈 반.
2: 좀 더 창작에 관련된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소리꾼 박현영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0: 거를 탄대. 어. 거기 잘.
1: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어, 옷 많이 뵌 분인데?
0: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운더 소리꾼 욕심쟁이 이혜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많고 호기심이 넘쳤던 나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 가야금을 시작하면서 내 넘치는 흥과 끼를 발견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우연히 소리를 시작했는데 나랑 더 찰떡이지 뭐야. 그렇게 서울대 국악과에 소리로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도 쓰고 판소리 작창도 하고 작곡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어.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게. 선생님? 선배님?
2: 잠깐만요. 예, 여기서
1: 이러고
2: 잠깐만.
1: 곤란하지?
2: 아니요.
0: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1: 예. 아, 우선 반가워요. 예.
2: 작년에 대학을 다 졸업하셨구나. 그럼 선생님이 맞긴 해요, 그렇죠?
4: 나이로는
2: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국악계에서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일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 있잖아요.
4: 그렇긴 한데.
2: 뭐야?
1: 나는 소리꾼이다.
2: 나는 소리꾼이다.
1: 큰일 났다.
2: 버스킹을 해보셨어요?
4: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공연 형식으로 잠깐 한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5: 쉽지 않아.
4: 버스킹은 제가 안 좋은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2: 그렇다고 우리가 막 소리하다가 막 어머니

0: 잠깐만 오셔봐봐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1: 그러니까 뭐 낯이라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라도 하겠는데.
0: 해보셨어요?
2: 저는 시즌 1 때 같은 전주에서 했었는데요.
0: 어땠나요?
2: 관객들 반응 보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경쟁의 의미를 주는 것보다는 아주 어리고 이런 저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자.
0: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남부시장에 있는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칭찬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저의 초심을 좀 찾는 그런 버스킹으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1: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버스킹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소리꾼의 꿈을 키웠던 그런 장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감회가 좀 새롭고 이 대목이 결정되고 난 후로는 이제 매일매일 거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연습한 대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동네의 기운을 받아서 1등 예상해봅니다.
2: 황운아, 낯이 받아보실 적오. 오죽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 아니오시고 내관불러 분보사 맹인성책 내어주시며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궁으로 모시어라.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교씨 신맹인 신맹인이 나오시오. 심학교씨 신봉사 듣더니 그 신맹인이고 뭐시고 배고파 죽겠구만. 술이나 어서 앉아주제. 술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올 것이니 얼른 이리 나오시오. 그 실없이 열어 가지고 준다. 그렇게 줄 테면 내 성명이 심학규요. 그런디 어찌서 꼭 해필 날만 찾으시오.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지만은 위에서 신맹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신봉사 듣더니 나 일이 될 줄 알았어. 놈용 걘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느니 이 잔치를 배설키는

하시로구나. 에라, 내가 더 살아보았더니 갑시다. 주련받게 당도하여 신명이 내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재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명 철륜을 어찌오리. 심황후가 동부하라 산호 추렴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하는구나. 신봉사 부재 몰라 이 말을 들어놓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곧본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만 눈을 희번쩍 번쩍거리며 엥 아버지라니

만면하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빠져 죽은 불교여식 정의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 이 말 듣고 에이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

이것이 웬 말이오? 촉구 없는 내 딴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느냐. 이때 용궁신녀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허둔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 정학 대가리 황급절에 왔네 하며 무색 체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데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 하고 이렇게 삼삼삼삼삼삼 하냐. 어따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보다일시에 눈을 뜨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지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쫙쫙 거더니만은 천하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디. 석 달러를 큰 자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푸득이 모두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 아무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텨 뜨고 눈을 끔쩍거려 보다가도 뜨고 눈을 푸벼 보다가도 뜨고

물어보아도 명치백개 백대 깨고 다리끼 삭사는데 빗대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이 눈도 못 온다.

0: 그동안 해왔던 27년간의 시간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시청도 너무 높게 잡고 좀 오바한 것 같아서 아 1등은 못하겠구나.
1: 처음으로 이렇게 1인 창극이라는 걸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시간을 계산 못할 정도로 정말 잠 안 자고 연습했습니다. 저의 그 두려움을 이제 쭈구리로 약간 표현을 했는데 쭈글쭈글한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무대를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비트 주세요! 아! 그때요! 한적한 시골 소리꾼 박현영이 난생 처음 1인 창극을 한답시고 오늘 이 청춘극장 무대에 서기까지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을 털어내어 보는 뒤 그 모습 참 가관이었겄다! 아! 제1장 쭈구리!

어서 가자 도망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한여름에 오돌오돌 손과 발이 차디차다 굳어진다 몸뚱이가 노래진다 내 얼굴이 감기인가 급체인가 알 수 없는 노화지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놀아신다

0: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손과 발이 저려오고 입마에는 식은땀이 언제부터 불안했나 몸둘 바를 모르겠다. 감기인가 급진가 알 수 없는 노환이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몰아신다 깊은 한숨.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쪼그라드는 게, 아 이상하게도 떨리는 게, 아 참 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다 이 방송국 놈들 때문이에요. 자 갑니다. 제2장 또 쭈그리.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요동친다. 아 작아진다. 요동이 진다. 작아진다. 쭈쭈쭈쭈 쭈쭈르 쭈쭈 얼씨구나 쭈쭈구디. 눈으로 밤을 새고 자다가도 눈이 벌떡 한다고는 했지만은 잘한 건지 모르겠다. 헤이! 몰려드는 두려움에 들리는 거 심장소리 근거 없는 문제 자리감이 속절없이 무너진다. 쓰러진다 자빠진다. 긁혔다 아프다 찔렸다 긁혔다 긁혔다 쓰라리다. 긁혀보셨어요? 긁혀보셨어요? 나 지금 굉장히 많이 긁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가서 개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아 그냥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아니지. 근데 그건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는 일 아닌가? 아니지? 근데 또 자존심은 원래 폈다 접었다 하는 것 아닌가?
1: 쉬고.
0: 그래 쳐라!

0: 쉬고.
1: 펼쳤다 풍겼다 펼쳤다 풍겼다 펼쳤다 풍겼다 접었다 펼쳤다 풍겼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풍겼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풍겼다가. 그래 나 원래 쭈구리였어. 그러니까 제가 아니 방송국 사람들 말이 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 전통판 소리만을 고수하던 소리꾼인데 아 이거 참 만만치가 않네요. 계속 갑니다. 3장 쭈구리.
0: 아이고
1: 여기 지금 나 어디에 나 지금 여기 어딘가 눈앞이 깜깜하다 저 하늘이 생노랗다 빙빙 둔다 저 하늘이 떠오르는 모습 하나 스쳐가는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듣던 노래가 날 부르네 이곳으로
0: 아, 얼씨고 헤이.
1: 결국 날 이곳까지 결국 날 이곳으로 결국 날 이곳까지 끌었네 결국 날 이곳으로 헐씨구나 지화자 좋구나 헐씨구야 절씨구야

0: 살아가야 할 판이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 이 낯선 소리가 날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있나? 낙장불입! 그냥 신나게 미친 듯이 즐겨나 보자! 숲부기도 쌓인 먼지 하늘 위로 털어내고 뭉개구름 피어올 아기 내 꿈도 피어올 땅충강충 뛰어보자 높이 높이 뛰어보자 거친 숨을 몰아쉰 나 꿈을 안고 여기선 나 살판인지 사판인지 문을 이곳 소리판에 분명한 걸 오직 하나 여기 내가 살아갈 판. 감사합니다. 김관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다. 관객분들하고 눈이 맞추어지고 또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1: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소리꾼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서도 가장 예쁜 걸로 골라왔고 가장 소리꾼답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감기의 싸움에서 소리를 거의 쉬었어요. 없는 힘까지 한번 짜내가지고 이 무대 최선 다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소리꾼 이혜진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심황후 석 달여를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리는 뒤에 그때여 심봉사는

0: 이날째
1: 아이고
0: 우릉 촌승상 부인도 망사대 곁에다 다루비를 세웠나니 비문의허였으되 살신성인 행선허여 살신성유행선거

0: 언니 방처여는 환불기라.
1: 아유, 제.
0: 이렇듯 비문을 허여 세워놓니 오고 가는 행인들도 미안이 슬퍼랴 신봉사도 딸 생각나거든면 거든더든 길을 물어 망사들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는이라. 이를 또 신봉사 마음이 살란허여 집행막대 흩어집고 더듬더듬 다루비를 찾아와서 아가

살게도 나는 귀찮으려고 눈뜨르게도 내 사실 다 피묻

이렇듯 낮이면 강도에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디 그때여 신봉사는 사고 묻힌 수족이 없어 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는디 마침 그 근촌에 사는 묘한 여인이 있난디 호가 뺑파였다. 신봉사가 딸 팔아 전곡간에 두

0: 고 산다는 말을 듣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여 신봉사와 사는디 예 몹쓸 뺑덕이 내가 신봉사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겠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해주고 고기 사기 허허허허허 엿 싸먹고 닭고기 일랑 돈을 사 정주 닭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잠이 대구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 전 밥을 안고 집에가 바쁘지게 곧큰 종강여인 여자 보면 대외하고 남자 보면 방구덕도 빈 담배 때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정기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 술 받기와 상하춤 머신들과 팔 잡고 춤추기 이웃 집에가 욕자라고 초상 집에가 쌈자라고 참자면 희갈기와 배 긁고 발목 떨고 한밤중 후루물고 오고 가는 해긴 다려 담배 달라 실렁하기 빗죽어면 빗죽하고 빗죽어면 빗죽하고 희끗어면 해끗하고 해끗어면 희끗하고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은 난지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 치고 이내게 부리야 신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떻게 탁정이 되었든지 나무칼로 귀를 싹 들여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1: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에 관절도 못한 것 같아서 소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2: 아, where are you
3: from? U.S.
2: USA. 예. 아, Mr. Bob, good.
3: Ah, very good.
4: 소리 공연은 처음 보는데요. 좀 뭐랄까. 뭐 애절하고 절실하고 재미있고
5: es un lugar muy hermoso. Hola, Nika.
2: 자, 드디어 관객 투표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 주세요. 요 소리꾼이 1등 했을 것 같다 한번 집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야! 자, 우리 현영 씨가 두 표,
6: 네.
2: 난일 씨가 한 표.
7: 네.
2: 아,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네. 자 갑니다. 혜진 씨가 첫 번째 25표 나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난일 씨 한번 갑니다. 고양이야. 난일 씨가 42표 나왔습니다. 이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터 박 갑니다.
7: 미스터 박.
2: 미스터 박 갑니다. 자 33표 나왔습니다.
7: 아, 감사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의 1등은 전주의 딸 김난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제 진심이 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 1차는 끝났고요. 이제 2차!
7: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좀 더 성장해가는 쭈구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 끝까지 조금 쭈구리가 아니었나.
1: 역시 나이 그리고 이 경험을 무시를 못한다는 게 정말 이 소통에서도 그렇고 뭔가 더 자유롭게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8: 안녕하세요.
9: 안 받으면 안 되죠?

0: 아직 직원 집을 꼭 먹어야 돼. 오늘 방을 안 잡고 내일 방을 잡아.
1: 그건 뭐. 아니 근데 무한 거부겠어 당연히.
2: 그래서 좀 취소해서.
1: 아니 근데 못 본 사이에 다들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괜찮으신 거예요? 2차 준비 어떠셨어요?
3: 그나마 1차보단 좀 고생을 덜 했어요.
1: 오, 좀 즐겁게 작업을.
3: 아, 즐겁게는 할 수 없죠.
1: 저는 옷이 다 커요. 진짜
2: 왜?
1: 지금 벨트를 원래 안 하거든요? 지금 다 옷이 다 커졌어요. 예.
3: 많이 빠졌구나.
1: 혜지 씨는 어떠세요?
4: 저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지고
1: 2차를
4: 살이 빠졌다면 제가 제일 빠졌어야 했는데 전 빠지진 않았어요.
1: 아, 아이고다, 아이고야.
4: 전 힘들 때 더 먹어가지고.
1: 아, 네. 그렇구나. 2차는 뭐 어떤 소리꾼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나요?
4: 그밖에 슈퍼스타.
1: 슈퍼스타.
4: 저보다 학교 선배인 신유진 언니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을 2차 미션을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뵈러 학교에 왔습니다.
1: 혜진아,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다.
4: 서울대가 낳은 대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유진 소리꾼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소리꾼 신유진입니다.
4: 일단 언니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통 소리면 전통 소리, 창작이면 창작. 그냥 모든 장르에서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5: 또 혜진이는 그 이상으로 전통을 넘어서 뭔가 자기만의 소리,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4: 저는 이 신유진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제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그래서 뭐 기대하는 거? 아니 그냥 언니 존재입니다. 이미 하던 대로 해주시면 저희 팀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나니 씨는?
1: 저는 이제 이라는 이제 바닥 소리라는 이제 창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친구고.

0: 저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은경 씨 없이는 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에.
0: 어디에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만큼 이제 은경 씨를 저는 믿고 이번에 의지하면서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은경 소리꾼이 긍정적이고 또 밝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하이텐션이 되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도 또 그런 케미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0: 나은 화이팅!
1: 현영 씨는 어떤 소리?
2: 저요? 저는 슈퍼스타.
1: 아.
2: 아니고요. 네. 창작 활동 하지 않는 분입니다.
1: 아.
2: 아, 좋다. 그냥 공부가 되겠네, 여기는. 아이. 옷 뭐야?
3: 아, 왜 똑같이 따라 입어요?
2: 아, 옷 뭐세요, 진짜?
3: 제가 먼저 샀어요.
4: 밖에서 마주치지 맙시다.
5: 어, 깨끗하게 입었네.
2: 그래, 나 공연할 때만 입어.
3: 저도 이거 공연할 때만 입어요.

0: 제가 생각하는 은석 씨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소리를 하고요. 장비같이에요. 약간 적벽가의 장비나 관우처럼 무섭게 소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1: 잘할 수 있고.
0: 고민을 해봤는데 수분가랑 적벽가 이 둘 중에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남자이고

0: 상대방들도 적벽가를 왠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적벽가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1: 그리고 형 대사서 받을 때 적벽가로 받았잖아요. 움직이는 걸로 받았잖아요.
0: 그렇긴 하지. 아, 근데 그건 박현영의 재해석 아니야?
1: 왜요? 박현영의 재해석도 괜찮지.
0: 저에게는 아픔과 기쁨 모두 있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데요.
2: 바람이 차차에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요란 그날.
0: 그 전에는 그 적벽가로 실수를 해가지고
2: 돈이 맑게 내려 죽음이 위로하네.
0: 저한테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덤앤더머 같은데 소리 할 때만큼은 또 테토남의 정석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테토!
1: 테토!
3: 아, 남성 소리꾼들끼리 적벽가라.
4: 그렇죠.
3: 그거 반칙 아닙니까?
4: 근데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긴 해요. 네. 보시죠. 네.
2: 그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이풍이 우동 건을 주요 오숙다림으로 알.
5: 운명이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대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2: 노숙이 대답하되
6: 제 생각에는 안이속일 사람인 듯어여이다.
5: 어찌 안이속일 줄을 아느냐?
6: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2: 말이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요란 그날 조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날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 유작 양기각이 폈고 현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삼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기각에 와제끈 웅족 폭판도 떼결하네 천둥같이 일어나니 주요가의 모양을 보다 허니만원 건담이 떨어지는지라. 우리 타고 것이 공병에 다달렘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알망정. 말이래 못 잡으면 이내 강철태는 갈로리 먹을 때 응배여 이물에 부정. 그래치면 너의 백골을 너의 찾으랴.

넓은 친구야 기다리자 뭐라 비겨라 저라 저라 비겨라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디어 허기야 응 허기야 응 허기야 은원이 떠들어 갈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역을 떴는데 이 무채 뒤져 뒤져 공명이 시가분명타 사상이 크기 위여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러 따의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호대 소구며 너의 도덕이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하

따라 들어가서 유목이 말하군.

갑니다. 시청!

0: 바다가 주는 그 느낌들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장소 선택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목도리 하신 것도 너무 센스 있고 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재해적인 건지.
1: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거를 또 재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0: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재해석에 대해서.
1: 아니, 그래서 예. 이제 이 스카프로 약간 근심, 뭐 순수, 그리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0: 재해석은 아니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도 같은.
0: 재해석은 없었다.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1: 에라이.
3: 부의 화근이니 구경할 며느리다. 서성 전공을 불러 은연히 본무원에 너의 소륙으로라.
4: 즉벽대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5: 바다의 풍경하고 그 노래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6: 의상들도 되게 좀 나름대로 돋보였고
0: 전통 봤으니까 저희 네. 창작을 또 하나 봐야 되잖아요.
2: 장기전 내용 아시나요?
0: 네.
1: 장기전.
0: 네.
2: 거기 장기랑 까투리가 나와서 초반에 콩 하나를 두고 먹느니 마느니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저희는 그 장면을 담았는데요. 그걸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기대가 되네요.
0: 네, 기대가 되네요.
2: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중간중간 대사도 나오고 수트인데 압박벌을 빌려 입은 듯한 장기전이 그게 딱 언니랑 저랑 하면 재밌지 않을까.
7: 장기와 까투리의 그런 서로의 캐릭터 대비 해학적인 면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2: 콩콩?
7: 귀여워. 되게 콩송에 잘 어울리는 키트예요.
2: 요즘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하려면 재미난 것들은 반복을 해가지고 좀 귀에 쉽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자 소리꾼이 장기와 까투리를 맡아서 얼마나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지
7: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 아하, 이팀
7: 1등 하자!
2: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이로다.
4: 또 뽑아야 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8: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내어봐라.
2: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 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이야기 하나씩 통!

씨는 홍대 클럽이나 인디 음악 같은 국악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음악가인데요. 그런 그녀의 음악이 지난해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창작 국악을 소개하는 곡으로 실렸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과 소통하려는 그녀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인 듯한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이렇게 오늘날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는 두 분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최윤영 씨와 곽동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나본 정민아 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민요의 변신, 어떠셨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 음악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서 민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무대를 통해서 참 참신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전통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절대가인과 박인혜 씨의 무대로 오늘날의 우리 소리를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한 음악들이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전통을 여러분과 가까이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징검다리 건너편에 있는 전통과 조금은 친근해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가를 새롭게 풀어가고 있는 강유주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놀이공원 와서 풀라고 해서 왔어요.
1: 놀이공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2: 행복이다.
3: 자, 우리 이제 버스킹하러 가보자.
4: 파이팅!
3: Let's go!

0: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밴드의 비주얼과 강렬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0: MZ 소리꾼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다음은 태평소 김진원! 예,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 밴드에서 도도함을 담당하고 있는 해금 김하은. 장단을 담당하고 있는 드럼 홍대항. 그리고 저는 밴드에서 선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고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옥고지라는 뜻은 잔치나 축제를 뜻하는 네, 순 우리말인데요. 저희 음악이 잔치나 축제처럼 이렇게 흥을 나게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가. 캐주얼한 전통을 네, 저에게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저희가 이 입반사판 노래를 하고 나면 체중이 거의 1kg씩 줄어 있습니다. 땀이 지금 거의 지금 흘러내리기 직전인데요. 땀이 많아서 더 많이 빠지는데 어떠신가요? 입반사판 부를 때.
1: 저는 독감으로 1kg도 안 빠졌는데 입반사판 하면 3kg, 4kg 빠집니다. 아 지금 오늘 다이어트 너무 이미 끝났어요.
2: 그런 사람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한오백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국악을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 한오백년은 저희 어떤 그런 고민이 이렇게 담겨 있고 고단한 어떤 삶, 한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고 긴장감 넘치는 이제 가요 형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롯데월드의 그쵸, 민속박물관이죠.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이 식당가 쪽으로 딱 들어섰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약간 선비라, 선비 체질이라 너무 좋았는데요.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멤버들도 여기 처음 와본 멤버들이 있어요. 하은 씨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1: 이런 공간이 있는지 사실 전 몰랐는데 외국인분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시면서 한국을 알리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여기 와가지고 좀 미리 좀 둘러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2: 그 앞줄 되게 아리따우신 여성분 계신데 혹시 한번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본인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2: 아주 센터로
0: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저는

0: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롯데월드 와서 사실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삼성에서 왔는데 저기 남문 쪽에 보면 삼성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삼성 화이팅! 아,
1: 삼성 팬이시군요.
0: 아, 그래서 저 예. 왔더니 이 여기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꽂이를 만난 게
1: 운명이.
0: 이게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2: 삼성이 이어주는
0: 목꽂이 화이팅.
2: 삼성 목꽂이 화이팅입니다.
1: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은 해금 멤버의 저기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번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익산에서 온 하은이 아빠 김경신입니다.
1: 어디가 좋았는지.
3: 예, 저야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민속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항상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아, 저희 응원을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 해주신 네, 이 가운데 앉아계신 저희 미인 여성분 네, 저희가 사인이 담긴 조선 버스커즈 응원 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퀴얼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0: 그럼 사연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1: 잠실 놀이공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여기 놀이공원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와봤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기자기 미니어처가 정말 많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뭔가 전통과 이런 우리나라의 되게 재밌는 부분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소감. 젊은 분들이 우리 가락을 연구하고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교복 입고 롯데월드 여행 온 날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가족끼리 교복 입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아, 저는 학생이신 줄 알고. 너무 학생 같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1: 저는 진짜 복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어쩌다가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됐고 저희 이제 목고지를 발견해서 버스킹 보게 되었는지 또 소감 어떤지.
2: 교복이 제가 들어갔을 때 사라졌고 졸업했을 때 교복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교복을 한 번도 이제 제 평생 못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넷이 다 이렇게 저 때문에 빌려서 입고 같이 이렇게 다 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속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공연을 하고 계셔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아버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교복도
3: 네, 좋은 곡 저기 공연 많이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뜻깊은 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지 5년째 됐는데 원래는 제가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오래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1: 저희의 공연이 또 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잊혀진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들려드림으로써 저희가 노래하고 싶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볼 텐데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멤버 홍대한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너무 미안한데 네, 한번 얘기
1: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제가 어렸을 때

0: 놀이공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퍼레이드랑 공연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또 음악을 하니까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뜻깊게 공연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날샌돌이 진원 씨.
2: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3: 놀이공원이 사실 좀 낭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막 정신없이 타고 그런 추억들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많은 좀 다양한 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힘차게 한번 노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좀 계속 앉아 있으셨어가지고 좀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곡이니까 한번 후회 없이 일어나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같이 따라해서 춰야 되는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4: 친구들도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짜 재밌는 춤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막 집에 가서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난리굿이에요. 진짜 난리 한번 제대로 피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꽂이 난리굿 가자!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악밴드 목공
1: 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신속한 악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3: 색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 앞으로도 멋진 공연 통해서 전국 관광국에서 이 목포제 이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5: 조선 버스커즈 화이팅!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0: 그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종목 상실.

0: 어제는 이제 그 식긴꽃, 진도 식긴꽃 거기에 일부분의 소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나초 선생님 국가문화재 이제 공개 행사죠. 제자들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고 나서 그 후반부에 이제 한 시간 넘는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절반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저희 임무도 막중하죠. 무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소리는 무섭고 어렵고 또 그 내 소리를 듣는 관객들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제 조금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안녕하세요.
2: 가운데
3: 잘 맞는지

0: 봐.
1: 아이고.
2: 축하도 할 겸 또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내가 이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딸이 잘 가르쳐갖고
0: 걱정하지 마시고
1: 노실 오빠는 다 유명실 오빠
3: 빨리 돌아버려 그러면 요까지
4: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보다는 아 그때 봤더니 그 제자가 저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 하는 선생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 눈을 잠들어 땀을 호강한다 까마귀 창의 문전을
1: 제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면 이렇게 안고 내 목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고 이렇게 북을 놓고 레슨을 할 정도로 그냥 거의 자식이나 똑같죠. 예.
2: 때로는 엄마처럼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진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겐 있어서는 제2의 엄마 그런 의미가 크죠.

0: 걸립니다.
1: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네. 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2: 물어다 집을 짓고 남보라리오 예수양
3: 소리 말고도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그 헌신적인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소리뿐만 아니고 선생님 인성도 같이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0: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해낸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으로 이난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하시겠습니다. 두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0: 그걸.
1: 자진 농반은 안 그랬어? 하나, 둘, 세 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문제지.
2: 그러면은 응. 내가 그러면 운담 풍경해도 되고 우리가 응. 농사를 그렇지. 해도 되고.
1: 물론 그것은
2: 아, 그거랑
1: 이,
2: 달라.
1: 이 농사를 서지어
2: 올기
1: 아, 판소리 농부가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농부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딸이 판소리만 해서 엄마가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농부가는 꼭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재밌고.

농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키하고 맞추려는 게 좀 그래서 4키로 해갖고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뭐 딸하고 둘이 하니까 좋습니다. 누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한 번도 안 아팠다, 애기는. 저기 저 토지 대가이 그지?

0: 진짜 불태웠거든. 여기서 소리면 좋겠다야.
1: 예술의 깊이를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2: 엄마, 엄마, 불로를 봐도 엄마는, 엄마는 강.
1: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너무 죄송함의 눈물인 것 같아요.
3: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리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단!
1: 제가 지금 이렇게 맥을 입고 있는 또 동편제도 흥보가와 이제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큰 그런 중심이 되고 싶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셋.

뿌리 깊은 낭구 바람에 아니멜새 꽃 뛰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아니할새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노니 용비어천가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근원이 없는 샘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금방 첫 무대를 장식해 준 우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들, 경기 충청농학, 우리가 뭐 웃다리라고도 하고 중부라고도 하고 경기농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우리 호남에서는 이제 좌도 우도 뭐 이렇게들 나눕니다만은 주로 이제 남사당패 영향을 받아서 전문 농학인들에 의해서 연주되던 그런 농학입니다. 우리 호남에도 전문 연희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거사패, 또 사당패, 가리내패 등등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국악이라고 하는 또 농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업적들을 남겨준 분들이죠. 그래서 경기 충청농악을 오늘 보셨는데 오늘 박병천 선생님 15주기 이제 헌정 공연입니다. 추모 공연을 맞이해서 우리 박병천 선생님이 설립도 하시고 또 직접 가르치셨죠.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경기 충청농악을 금방 감상을 했습니다. 15주년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새롭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로 모셨던 분이거든요. 박병천 선생님이. 근데 야, 벌써 15년이 흘렀다니. 정말 세월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경기 충청농악으로 열었고 두 번째 무대는 박병천 선생님이 문화재로 계셨던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시킨꽃 새 한 대목을 청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킨꽃은 한 12가지가 넘는 거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중간쯤에 진도 사람들은 이걸 이슬터리라고 하는데 영돈말이라고 하는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시킨꽃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예요. 그래서 뭐 제석꽃도 있고 다 있는데 전체 굿을 시킨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시킨꽃 보존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영돈마리, 이걸 진도 사람들이 이슬터리라고 하는 이 영돈마리와 식김, 왕풀이까지 해서 15주년 맞는 우리 박병천 선생님도 시켜드리고, 또 그간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환란들이 많았습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아깝게 가신 여러 넋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아울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시킨 곳 모시겠습니다.

가자 소라 가자 소라 신기영상 가자 소라 작은 영상 가자 소라 소무영상 가자 소라

저주야. 인간이 한번 죽어지면 살은 썩어서

주나 저건 너 파랑 청산 속에 끝없고 입없는 병질인디 그 나무 다리

나야 인명그로제 추워오 서천강 사공하가 배장간 건너여라

여러분이 우리나라 염재신 농씨 황제홍 농씨 백호약을 다 실었던디 우리 불쌍하신 망제씨들은 한번 아차 죽어질 적 이승에서 쓰던 약을 저 나라 저승국 들어서서 약속

1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식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울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서울 선생님 댁 찾아가서 북춤도 배우고 호만 가락 제가 다 배우고 했었는데 그런 또 개인적인 소회가 듭니다. 박병천 선생님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교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세 가지 공연을 한꺼번에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김진옥 선생님의 교방 근무인데요. 근무 그러면 원래 이제 이게 궁중정제, 궁중에서 추던 춤의 하나였는데 각 지방에 교방청에 소속된 기녀들이 궁중연향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중의 춤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춤들이 이제 민간과 습합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진옥 선생님의 교방 근무는 궁중정제에서 출발은 했지만 민간으로 화한 그런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유라고 하는데 김녹주 선생님에서 김홍주, 정민으로 이어진 이런 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진옥 정민유 교방춤 보존의 회장님이 박병천 선생님과의 그간의 교우관계를 생각해서 오늘 첫 무대를 헌정 공연을 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윤명화 선생님의 비상이라고 하는 춤입니다. 엊그저께 한 며칠 전에 박병천 유 북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명작무로 지정이 됐죠. 이 최헌 선생님의 명무도 명작무로 지정된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최헌 선생님의 이 명작무로 지정된 이 춤 비상을 그 제자인 윤명화 선생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겠고요. 원래 이게 이제 경상도 덧배기 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승이 되면 새롭게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덧배기 춤의 그런 모습은 이제 상당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춤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도 박병천 유, 이번에 명작무로 지정된 박병천 유의 북춤을 가장 박병천답게 추는 이가 오늘 행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강은영 선생이에요. 강은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곡갈 소고춤, 옛날에 우리 진도에서 다 곡갈 쓰고 이렇게 소고치고 북치고 다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곡갈 소고춤을 뭐 여러 가지 네박치기, 꼬리복, 지게복, 엇박배기 등등 해서 아마 박병천 선생님 춤 사이가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춤을 박병천 선생님께 헌정하는 그런 공연으로 무대로 가질까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풀이춤인데요. 박병천 선생님 제자이시기도 하고 염현주 선생님이 살풀이춤을 보여주시겠는데요. 이제 헌정하시죠. 그런데 본래 살풀이는 아까 식김 굿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지전을 들고 하는 지전 살풀이가 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전의 살풀이가 고도 풀고 살도 풀고 하는 이 지전 살풀이가 사실은 이런저런 시대적 변천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제 수건을 들고 하는 살풀이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지전 살풀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인데 6명이 먼저 진도 북춤을, 그러니까 박병천 선생님으로부터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터전이 없으면 우리 전통이 어떻게 살아남고 법고창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 서울 초등학생 6명이 하는 진도 북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시집을 내서 제 시집이 한겨레신문에도 아주 대서 특필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박병천 선생님을 제 시에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집을 낼 때는 요 시를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박병천 선생님, 제가 아버지로 모셨던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가 지은 시를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박병천 15주기를 맞이하며 이윤선. 남방의 또 하나 고려 옥주 땅에 단골의 혈족들이 대를 이은 지 누천년. 옛 성의 고인돌 선돌 동굴에 드신 곰이 마늘 한 줌 쑥 한 줌 향물 맑은 물 자시더니 탱글이 낳고 단군 낳고 줄줄이 단골을 낳으셨더라. 두 천년을 저만치 앞둔 어느 날에 왕섬 말 달리던 목장 누산 내 고옥에 들어 떡 두꺼비 같고 다듬은 고곡 같은 아이 하나 점지하였거니 장차 그 이름을 무송이라 한 근본이 이것이라. 제비원 제비숲에서 솔씨받고 민자골 삼원교 육송숲에서 고이길러 낙낙장송 황장목 만들어 도리기둥 삼았고 산템이 그득 업 지어 담아내어 지력산 상봉 같은 노적가리를 만드셨더라.

북방 자작나무 숲에 살던 사슴의 뿔을 내리고 남방 마한의 소떼에서 북장구 토용들 내리고 중방 세발 소태 탁죽거려 지초 물에 받아내니 하늘 우러러 머리 조아리던 선대의 우두머리들 갱번에 물골 근원 길어 올려 상하로 몸짓하고 앞사람 따라 우줄우줄 발구르던 탕무의 후대들 해탈왕씨 지탈왕씨 사군천왕씨 업덕받아 그저 양손에 채를 쥐고 좌우로 몸짓하는 내력이라 온왕의 섬 오방이 독고도에서 병풍솜으로 흐르는 물비늘이 어찌 천계의 월인 달빛으로 상속되지 않았으리요 자궁에 든 때로부터 33천 오르실 때까지 한 해륙 곳곳 찾아 쇠 울리고 가죽 울리고 세계에 허물어진 곳 찾아 복업의 노래 울리셨으니 장차 어찌 갈등과 회환 풀어내지 아니할 것이며 장차 어찌 남북에 맺힌 고라도 풀어내지 아니할 것인가 넋실랑은 하늘 땅 흩뿌려 진토되고 바람되고 혼일랑은 넋반에 담아 새벽에 이슬 되시었거니 아홉뱀이 살에 긴 논 논두렁 붙이고 쓰레지라는 목장면 어느 총각 근원에 들으시어 잔등 잔등 쉰 없는 바람으로 돌아오소서 소뜩기고 깔비던 첨찰산 어느 처녀 근원에 들어 동굴의 곰 할머니 가임하시던 초경으로 돌아오소서 경상도는 제비풀이요 전라도는 중천의 풀이로다 잔등 잔등마다 새로 솔잎이 나는구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춤추는 소나무 무송의 극한 결로 지력산 첨찰산 휘돌아 흐르는 구름으로 오소서 불도 가사도 휘감아도는 물비늘로 오소서 황망한 시절 가 없는 은혜 상고하며 누룩 덮고 소도랑 덮어 이슬털이 하옵네이다.

우리 박병천 선생님이 뿌려두신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황작목이 되고 그래서 도리기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를 올곧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겠죠. 예,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네요. 진도에는 뭐 북춤 유명하죠.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 박병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한무용학회에 쓴 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북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 각각의 특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오래전에. 그런데 박병천 유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국가 지정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대에 오르는 공연하시는 분들만 160명이에요. 아마 남도 국악원 생기고 뭐 별로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뒷무대를 트게 됩니다. 북을 드신 분들만 북을 메인 분들만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이 지금 오늘 무대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요 원장님 아마 저 뒤에 계실 텐데 우리 공연 끝나고 바닥 잘 한번 보시오. 내려앉았는가? 에? 원장님. 그래서 이 200여 명이 함께하는 진도 북춤을 마지막으로 오늘 박병천유 진도 북춤 보존회에서 주관한 남도국악원 초청무대 박병천 헌정무대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늘 박병천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즐겁게 북춤 추고 소리하고 그리고 남들 위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한번 꾸려가 보십시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공연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진도북춤 모시겠습니다.

0: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내어봐라.
3: 판소리 열전

0: 한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이야기
1: 하나씩 동병 장단
0: 셋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세상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료가 대나무예요. 그 딱딱한 대나무를 실처럼 대실을 만들어요. 대오리. 대실을 만들어서 염색이 들어가고 염색한 대나무를 가지고 세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컬러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0: 정말 많이 올라왔네 올해.
1: 근데 이게 마디가 짧아가지고.
0: 일곱 번 남갔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걸려요. 제일 천연염색 중에서 제일 깊이 있는 색깔.

이게 지금 방울 문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가운데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방울방울방울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에서 숫자를 세서 하는데 저는 몇 개 집으면 세 개가 저절로 딱 집어져요. 손 끝에 감각으로 해요. 1979년도 11월 달이에요. 그 햇살이 좋은 날 텐마루에서 아버지가 채상 짜는 거를 내 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너무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저 한 부분을 맡아서 좀 아버지를 도와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 확 생겼어요.

환경을 쓰는 걸 했다고 봐야 될까요? 뭘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우 우리 처갓집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아, 이거 적성 맞네. 그래서 아 이거 나 해야겠네. 마음을 먹고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전승을 받아서 전수 교육 조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그냥 커가면서 봤거든요, 이걸. 맨날 집에서 이제 엮으시고 짜시는 걸 보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제 맨날 대뜨시고 매일. 그래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대나무 그 짜놓은 그 바탕을 온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온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얼마만큼 창작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 손 한번 가면 물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들여라는 거죠. 한 번 간 거하고 두 번 간 거하고 세 번 간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저기 하더라도 계속 보고 만지고 또 이렇게 뭐 시정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 그 아름다움과 이쁨과 그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떻게라도 쓸 수 있게 그럼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 힘들었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부채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친구 연인 같아요.

아버지 전때 쓰셨던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할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가장 손에 익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이쁜 부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기는 힘하고 그 방목에 미는 힘이 맞물려야 되니까 발하고 손이 동시에 힘을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많이 힘들죠.

일반화 특성 같은 경우는 종이에 칠도 안 돼 있고 그냥 전형적인 한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칠을 올린 합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직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항상 아버지가 쓰셨던 뭐 연장들,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것들, 뭐 그다음에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나가면서 아버지 잘 죽으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0: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셨다면은 아버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 이렇게 진짜 작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미술 작가, 뭐 화가들이 작품에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런 걸 넣는 것처럼
1: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 무엇인가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뭐 죽은 것이나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 가슴에 박혀 있죠.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내어봐라!
2: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웅? 웅? 죽게 되고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하나씩 퍼.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아니, 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요?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한탄
3: 웅웅
2: 죽게 되고
0: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연
1: 이 노래
0: 들어볼래?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0: 혓바닥 나와. 혓바닥 안에 내 사람.
1: 자, 땡겨. 같이 땡기네요. 어, 그래. 아, 땡겨내나. 땡겨내나. 정호 가도. 그거 한 개 더 이어야 돼.
0: 좀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게 가야 된다.
2: 딸이 엄청나네요?
0: 네.
3: 그런데 탄생의 기쁨도 잠깐. 송아지의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4: 상태가 많이 안 좋네.
0: 이카다가 이제 죽습니다.
3: 하지만 차로 씬 걱정할 틈이 없는데요. 한우 외에도 복숭아와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과수농사를 함께 짓고 있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한우 농가의 소들을 우시장으로 대신 옮겨주는 가축 운송일과 주문받은 액체 비료를 가져와 살포해주는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3: 요즘은 레드향 수확으로 바쁜데요.
6: 맛있다, 야, 살다.
7: 짱이야.
6: 레드향 많이 먹으면 아들처럼 튼튼해져요.
3: 농사 엔잡러 차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과, 대추 등의 과수재배가 발달돼 있고 양계와 한우 농가도 번성 중인데요. 차로 씨는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5: 엄마 오늘은 무슨 노래 트는데?
6: 아, 트로트.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트로트.
5: 트로트.
6: 예. 신나는 노래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지내보라고. 새벽 정거장 한번 틀어보지.
8: 새벽 정거장.

신나게 놀자 오늘. 우와 잘 노래는 거 이게 뭐지 칸다 잘은. 주인이 신나야 아들도 신나.

0: 내 성공이 더라 나. 나 추워 간대.
1: 음악을 틀어준 후 다음 일과는 사료죽입니다. 철호씨 아직 공복이지만 소들이 배고플까 서둘러 사료를 준비합니다. 어머머,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아휴!
2: 아이씨, 나가 먹어봐.
3: 차웠었는데?
2: 괜찮아.
1: 좀 넘어지면 어떤가요?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처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했지만 이젠 웬만한 일은 신경도 안 쓸 만큼 우사일이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4: 근데 이게 소는 언제 어떻게 키운 거예요?
2: 소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으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0: 뭐가 제일 힘들어요?
1: 소 키울 때. 송아지 관리한 게 제일 힘듭니다, 소 키울 때.
2: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아 돌보는 게 아직 좀 어렵습니다.
1: 여기는 이제 육송우라고 큰 소가 되기 전에 송아지에서 이제 한국 사람 중에 청소년기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송아지입니다.
2: 모두 차로 씨가 직접 받아 키운 소들입니다.
0: 소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1: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생각됩니다. 나도 소 갖고 싶다.
2: 항상 게으를 틈 없이 부지런히 살다 보니 가끔은 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료 주는 것이 끝날 쯤 어머니가 다시 우사로 오셨습니다. 아침 시간이 늘 바쁘다 보니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3: 예, 형님. 예. 네? 2일날 집 예. 예. 예, 예. 미삼에 두 마리.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4: 아빠 차 먹고 하세요. 자, 이 레드한 껍질 열어가 향기가 나가. 냄새도 들나고 시원하다.
3: 완전 우리 집에 오신 레드향.
1: 잘 먹겠습니다.
4: 그래 그래. 남자 한 것도 맛있고.
1: 아 맛있네.
4: 맞지? 응. 우리 오빠야도 자. 너도 한 강에 먹어라. 이거 매콤하고 맛있다. 자. 자. 이자 먹지 말고 자 찾아다니소.
3: 먹고 간대. 나 간대.
0: 야, 아유, 없는 거나.
1: 흥터보이 맛있는 거 많이 먹네.
3: 아, 그래.
0: 좋겠다.
1: 자기는 흥터보이에서 먹고 우린 이거 주고.
5: 혹시 양손에서 드시나요?
3: 저는 와이프가 주는 거. 응, 내가 선택한 거.
5: 뭐가 더 맛있어요?
3: 와이프가 좀 더 맛있지.
5: 먹어봐. 먹어.
1: 와, 다 먹었다.
3: 다 먹었다. 일하러 가자, 고마. 자, 일하러 가자. 고마, 가자. 또 가자, 일하러.
1: 고마. 너 가자, 안다.
2: 새참을 먹고 우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1시간 전에 양수가 터진 소가 아직

0: 그런데 이제 나올 거면 나올 게 나오고 싶은데. 요 양수 터진 지 좀 됐던데.
1: 양수 터진 지 하나 해봐라고 정상이네. 그럼 나온다. 이 사람. 영 5일 남아, 이제. 소가, 누보가 영 5일 남아. 땡겼는데, 소는 크겠다고.
0: 그러니까 소가 크다니 크게 땡겨댔네니까, 내가 보여.
1: 지금 밀 나오잖아, 소가 들어가면.
2: 저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0: 네. 근데 이게 양수 터진 지가 좀 돼가지고. 못 놓으면 잡아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영 불안합니다.
0: 그럼 저래가 숨 막혀서 죽었군요.
1: 나 올라가면 멀었다 이거.
4: 좀 보자.
5: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4: 저는 그런데 뭐 저도 아직 경력이 얼마 없어서 아버지 말을 최대한 들으려고 합니다.
3: 이젠 아예 힘도 못 쓰고 어미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친 어미소를 도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송아지 다리에 줄을 묶어 당기려고 합니다.
1: 힘줄도 같이 당긴다.
0: 혓바닥 나와요. 혓바닥 꺼내는데 이상한. 내가 뭐 죽었다.
1: 같이 당기네요. 그래.
3: 드디어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0: 양수부터 빼라, 아빠 걸어라.
3: 아기도 태어나면 첫 숨을 튀어주듯 송아지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에 들어간 양수를 빼줘야 합니다.
0: 자,
1: 숨을까? 밑에 붙여. 콧구멍 집으로 살아라 해봐라. 킥한다.
0: 양수 먹은 것 같은데.
1: 양수가 못해.
0: 이게 물렁뼈라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까시거든요. 그러면 일어설 때 이 물렁뼈를 떼주면 이 딱딱한 발톱이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3: 아직 상태가 좀 불안해 보여 송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차로 씨. 이것저것 챙긴 후에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어미소는 낳자마자 살뜰히 새끼를 챙깁니다.
0: 자기 새끼 위치를 파악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다가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새끼 놓고 초사는 옆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나
6: 도대체 예.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0: 예, 저 밟아.
3: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어미소가 초산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새끼를 돌봅니다. 철우 씨도 걱정이 돼서 보온등을 가져다 켜줍니다. 그런데 밤이 돼도 송아지가 여전히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아버지가 송아지를 일으킵니다.
1: 왼발이 약간 뒤에가 불안해.
0: 놀랐네.
1: 나도 걸음을 잘 못 가져서.
3: 혼자 못 걸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요. 송아지 걱정에 아버지와 철호 씨 모두 밤늦게까지 우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미소도 송아지 곁을 지킵니다.

0: 사실 차로 씨는 한우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무화과 그리고 레드향까지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레드향 싸지.
2: 레드향? 레드향 좋지.
0: 레드향 농사는 부모님이 5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식입니다. 총 600평, 1983제곱미터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판매와 체험 농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1: 맛있다, 야, 달다.
2: 잘해.
3: 이거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맛있다.
2: 가자.
1: 저도 별로 새콤한 건 나이 드니까 새콤한 게 싫은데 달콤하고 맛있네요.
2: 자, 가자.
1: 아, 맛있다. 가자.
2: 가자. 8과짜리가 있는데 응? 8과짜리가요
1: 어떻게 아노? 8과짜리 있냐?
2: 너 말하다 안 돼, 간다. 무게 3kg 넘겠구만. 이게 지금 3kg인데
1: 둘, 넷, 여섯 개 한번 보자.
2: 3.457
1: 4.2까지 가겠다, 야.
2: 뭐야? 안 된다, 야. 3.2
1: 아, 된다.
2: 3.5, 3.5다
4: 3.5? 안 된다. 네,
2: 3.5
4: 어머님은요?
1: 3.7
2: 가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0: 과연 누가 맞을까요?
2: 저쪽으로 켜져 있는 거. 아, 딱 3.2 나와요. 3.1씩 닦아야겠다. 잠깐만요. 안 맞네. 3.2밖에 안 나오네.
4: 어머니 인간 저울이라면서요.
2: 어머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3kg는 넘는다. 라는 거죠. 엄마 3.2. 소재도 뭘 한다.
4: 어머니.
1: 네.
2: 3.2래 엄마.
4: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 아 그런가. 어머니
4: 아 그런가 끝이에요?
1: 아닌데. 한번 더 다시 재보자. 그거 잘못 잰 거 아이가?
4: 응?
2: 3.14. 정확하게 3. 정확하게 3.14. 야 3.2 정도 나간다 안 가더나.
1: 무거운데 어째가 그러나? 좀 가벼워야지 되는데.
2: 저울이 잘못됐나.
1: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없는데. 그 반남 밑바탕에 0인지 3인지 확인 했나?
2: 했다.
1: 아 그러면 아닌데 이 정도로 차이 나면 안 되는데.
2: 엄마한 게 바꿔서 간다니까.
1: 바꿔서 그렇다고.
2: 그래 작은 거 바꿔서.
1: 무거운데 팔 아픈데 3.5 될 것 같은데.
2: 이름 많이 써.
1: 근데 3.1이 되나? 그러면
4: 팔 아픈 게 기준이에요 어머니?
1: 아니 팔에 들어간 내가 좀 배드민턴을 많이 쳐가지고 이름 어찌 알았는가.
0: 아무래도 인간 저울이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무게를 못 맞추신 건 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인 것 같습니다.
1: 배드민턴만 치고 오면 이렇게 피곤해가 하니까 집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러 가지 마라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치러 가면 집에 와가도 일을 잘해라. 그러면 괜찮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4: 네, 치고 와서 일을 못하시네요?
1: 그 제가 야간형이고 아침형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는 아침형이 돼야지 적성이 맞는데 야간형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러블 왔던 무슨 말 하려고.
4: 내가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요.
2: 아, 왜? 근데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엄마 저거 무게는 진짜 정확해요.
1: 예전에는 옛날 어르신들, 20년 전에 어르신들은 뭐 긴가민가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2: 응? 쉽지 않습니다.
1: 농사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보이소? 한 나무에도 보면 예, 네, 뭐 식초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 다 할 수 있어. 하포. 우리 엄마 오늘 따발총인데 따발총. 아버지한테 말 못한 거 오늘 레드향한테 다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조용한 것보다는 더 좋아요. 너무 또 조용해도 아버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그래서 하품 나오고 어머니 있으면 또 너무 말 많이 해서 하품 나오고.
4: 중간에서 좀 힘들게 힘들겠어요.
2: 말을 잘 맞춰. 쉽지는 않습니다.
1: 사회생활 다 그렇지 뭐.
2: 네.

0: 사회생활이랍니다.
1: 귀농 전 차로 씨는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에서 설계 일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며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판매하기 위해 차로 씨가 레드향을 들고 근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발합니다.
2: 아이고, 2년 반 접어드네 벌써 그자. 근데 농사 짓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노?
3: 아, 뭐 그렇지.
2: 해볼만 하나 뭐 어떻노?
3: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열심히 해야.
2: 돌이킬 수 없어. 뭐 또 뭐 새로운 일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또 안 낫겠나 그자.
1: 농장에서 5분 거리라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에서 뭔가를 들고 내리시는데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급하게 가십니다. 들고 오신 건 레드향 농장을 소개하는 현수막입니다.
3: 밑으로 좀 내려야 된다. 올리라고.
2: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근교에 아시는 분한테만 파니까 아이고 내여 자인에 사는데 농사 지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 아빠 얼굴 진짜 잘 나왔네. 삐딱삐딱해도 사진 한번 찍으면 멋지네 그죠?
4: 아버님 미우신가 봐요.
2: 예 맞아요. 말 잘 들으면 좋고 말 안 들으면 믿고. 근데 이거 보고 많이 왔으면 좋겠네.
3: 아 이제 가자. 그래.

0: 현수막 설치를 끝내고 물건을 납품하러 로컬푸드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1: 오, 저 카운터 아주머니 안 계시네. 아, 오, 신아.
0: 오늘은 시식 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 제주도 귤이랑 비교도 하고 육식거든. 먹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진한 색이 있어야 달고 맛있고.
3: 안녕하세요. 근처에 내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맛 좀 보고 가세요. 겨울에 에너지 듬뿍 비타민 C 최고입니다. 이카미스 선생님도 하나 맛보고 가세요. 어르신, 이거 맛 하나 보실래요? 내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4: 나오죠?
3: 새콤 달콤하답니다. 많이 새콤하죠? 근데 놔두면 달아요. 잡숴보세요. 아, 요거에 레드 향이에요.
5: 아, 예, 예.
3: 이게 주소가 있습니다.
0: 시식 행사 덕분인지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송아지 상태가 아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저서 못 먹네요. 안 먹어?
6: 매스터는 대짱이네.
1: 안 먹어?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송아지가 걱정되신 아버지가 안아서 먹여봤는데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우유병에 짜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우유를 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 됐다.

0: 그 시각 어머니는 저녁 반찬으로 쓸 냉이 캐기에 한창이십니다.
1: 뿌리 길죠?

0: 요리만 해도 뭐 되나 그러면
1: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어.
2: 오늘의 저녁 메뉴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0: 채소, 소고기, 닭이살.
2: 냉이 된장국은 아버지가 특히 좋아해 자주 끓이는 메뉴입니다. 된장국이 맛있게 익을 동안 이번엔 좀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농사진 레드향으로 전병을 구우려고 합니다. 찹쌀가루에 레드향 즙을 넣어 반죽을 합니다.
0: 레드향 껍질 말린 거.
2: 레드향즙과 껍질을 넣은 반죽을 한입 크기로 부친 후에 레드향을 한쪽 올려서 반달 모양으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냅니다.
0: 잘 몰라. 그렇게. 자, 먹다.
2: 푸짐한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0: 말물이 아들. 어, 수고했다.
5: 이거다 삼삼했지.
3: 싫다.
4: 지금 자고 고민 안 거면 이런.
0: 싫다. 맛있지? 간에 레드향 알맹이 들었다. 잘 보고 먹으래. 톡 터지면 그한테.
3: 아, 맛있나?
0: 응, 터지면 뜨겁지. 톡톡 튕기지?
3: 맛있네.
0: 진짜?
3: 뭔가 전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맛있어요.
0: 좋다. 맛있다.
2: 가족과 맛있는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철호 씨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는데요. 영천에서 열리는 우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가 농사 외에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가축 운송 일입니다. 근처 농장에서 의뢰를 받아 출하하는 소를 대신 우시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이 열리는 날엔 항상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새벽 소 출하를 준비하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꽤 위험한 일이라 지금부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6: 몇 번? 사장님 번호 주시.
0: 세 번째.
3: 아, 오늘 찬스 마실 겁니다. 시간이 잘 되나?
7: 급하게 한다. 정화도 안 되고.
3: 앞으로 장화부터 딱 신나라.
7: 예.
3: 네 장식을 병대. 오시기 가야 돼.
6: 옆으로 가라, 서로 옆으로.
3: 모닝길이 가고, 옆으로. 하늘로 해가 들어가라, 그러면. 전체 가라, 진짜.
2: 생각보다 저항이 거센데요? 열심히 당겨보지만 차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줄을 차에 고정하고 다시 소를 몰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천히 차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한 마리를 태웠습니다.
6: 가자, 가자, 가자.
3: 아직 애들이 돼갖고 아직 힘을 하려고 여령이 없어요.
8: 여령이 좀 부족해요?
3: 그래, 여령이 좀 빼라. 그래도 짬밥이 좀 모자란다 이 말이지. 알아. 이런 소리 때문에 나한테 장난치는 소리 뜨지.

0: 맞습니다.
1: 괜찮으세요?
0: 네. 자주 있으면 집안 씻어야지.
2: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3: 아까 한번 전 내다가 뜬다고 나면 넣지는 않았겠네. 소만 넣으면.
2: 아우, 아직 네 마리나 더 실어야 하는데 소들이 흥분한 상태라 큰일입니다. 힘을 합해 열심히 줄을 당겨보는데요. 아까보다 더 저항이 거셉니다.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사히 실을 수 있을까요?
3: 예, 그렇습니다.
0: 아이씨, 까졌다.
1: 까졌어?
0: 네.
1: 어디?
0: 여기 줄 좁다.
3: 아,
0: 아까 그 줄 끊겨가지고 쓸렸습니다. 고마가지고.
3: 항상 손 조심해야 되는데.
0: 예.
3: 아, 소 이 까리에 여기 잠손 걸리면 손가락 날라가요. 이야, 땡겨 와야 되지. 한번 들어갈까?
4: 아, 아니, 아니. 이제 갈 필요 없었네. 야는
3: 떼나겠다
4: 오네. 금방 올라탑니다.
3: 떼기 내버.
2: 힘을 내서 다시 당겨봅니다. 정말 새벽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를 몰아 트럭에 태웠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0: 내가 장화랑 가져가지고 아,
3: 항상
0: 장화만 있었으면 이겼는데 암소 실린다 그래가지고.
2: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오시장 시작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출발 전 큰 차로 소를 옮겨 태웁니다.
1: 가자.
0: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옮기려고 차를 바꿔 태우는 건데요. 아이고, 그래도 이번엔 수월하게 탔습니다. 소를 다 태웠으니 이제 한숨 났습니다. 차로 씨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차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출발 전에 발은 씻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2: 자, 세 번째.
1: 손가락 안 잘린 게 다행이다.
2: 조심해. 아이고, 떨고.
1: 조심한 게 뭐 대수. 갔다가.
2: 맞지. 잠깐만, 고리 숙어라.
1: 아빠 오기 전에 소가 다 줘야 돼. 이제 영천시장 거 우리가 맨날 늦게 들어간 거.
0: 어느새 해가 떴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진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3: 처음에 살 때부터 제작을 해서 산 차입니다.
4: 차가 더 좋아 보였네요. 비용도 꽤 들었겠어요.
3: 새 차라서 비싸기도 비싸고 뭐 차도 좋습니다.
4: 이 정도는 차가 어느 정도 알아요? 뒤에 시설까지 다 하죠?
3: 뒤에 시설까지 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800 정도 줬습니다.
0: 30분 정도를 달려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늘 판매할 소를 차에서 꺼내 담당자에게 인계합니다.
4: 이제 가시는 거예요?
3: 아니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경매 봐야 됩니다.
4: 아, 저 또 가야 돼요?
3: 네.
4: 잘 팔리는지까지?
3: 잘 팔리는지도 보고 제가 살 소도 있나 한번 봐야 되고.
4: 혹시 다른 소 살 수도
3: 있나? 아, 예. 제가 살 소도 보고.
0: 요즘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우 사육. 아버지가 올해 소를 키우시다 정리하셨는데 다시 철호 씨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체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5: 기초와 저거는 혈통혈통이고.
6: 일선은 짝배다, 철호야, 짝배.
5: 이쪽 배.
0: 살만한 소가 있는지 부자가 꼼꼼하게 체크하며 찾습니다.
1: 맞네. 한쪽으로 쳐졌네.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철호 씨도 열심히 경매에 참여하는데요.
7: 623 매수인에게 43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0: 다시 390만 원을 입력하는 철호 씨. 과연 낙찰이 됐을까요?
1: 오늘 못 삽니다.
4: 너무 비싸요?
1: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0: 오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사나운 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부자가 나섰습니다. 무사히 소를 차에 실어주고 아버지와 함께 우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5: 해서 신고 넣었어야 된다 그랬구나.
0: 새벽부터 고생의 온몸이 떡국 한 그릇에 사르르 풀립니다.
1: 아빠가 다 배렸네.
8: 얼마 되지 뭐. 꽃 빼는 게 뭐 배르나. 새딸기가 다 돌리긴데.
1: 가겠습니다. 정호야. 이정호.
0: 부자가 우시장에 가 있는 시간. 어머니는 저온 냉장고에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9: 저희들 시골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작은 소 뭐 400kg 이하짜리 처녀소 이런 거는 동네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제 약속을 해가 10명이나 15명씩 해가지고 저 도살장에 가가 잡아가 와가 부분해가지고 갈라는 거를 이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영상 1~2도에서 6개월 정도 말려서 육포를 만든 후에 구워 먹거나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덜 마른 상태입니다.
9: 괜찮네요. 맛있어요. 그렇지.
0: 강아지 간식으로도 최고라고 하네요. 우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송아지가 걱정돼 우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1: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해가지고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0: 따뜻하게 돌봐줬지만 상태가

0: 상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1: 송아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소이상 불러야 되겠다.
2: 김 원장한테 연락해라. 한번 치료하러 오라 편이야.
1: 부를게.
0: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데요. 이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수의사가 급하게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3: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4: 저기 심박수가 엄청 내려가고
1: 맞죠?
4: 살지는 살지는 모르겠다.
1: 어제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오늘 아까 방금 와서 딱 보니까 막 갈락하길래. 이제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오래 너무 많이 죽어. 오래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 탈수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체내에 있는 수분이 점점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혈관이 안 돌고 죽습니다.
0: 잘못된 건 아닐까 어미소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수의사가 주사약을 준비합니다.
5: 뭐라고 뭔가요?
3: 영양제요, 비타민제.
1: 어제는 또 아침에 코에 땀 나길래 난 괜찮겠지 했더만.
3: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 좀 상태가
3: 많이 안 좋아요.
1: 근데 자도 미숙으로 태어났거든요. 좀 조산했을 거예요. 조산했는데 익하다가 살더라고요.
3: 야, 미숙아에서.
1: 예. 근데 자도 이렇게 막 탈수가 심해하고 그때 내가 탈수제 많이 먹였거든요. 하루에 세 번씩 먹였었는데 야는 좀 송아지가 크길래 걔 안 캐치한 거. 태어나서 적도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리 막 갔거든요. 지우를 깔고
5: 다 끝난 거죠?
1: 네.
5: 송아지 아픈 거 보시면 어떠세요?
1: 가슴이 아프죠.
0: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이럴 땐 참 속상합니다. 그날 오후 송아지가 아프지만 우사를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후엔 또 다른 일이 있어서입니다. 차로 씨는 작년부터 액체 비료를 공장에서 받아와 밭에 살포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농촌엔 농사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시간을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체 비료 살포를 시작합니다.
1: 지금 이제 이 뿌리는 양분들 가지고 다시 이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이렇게 꽃이 필 때 그 힘이나 영양분을 채우는 거라서 그 영양분 채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고.
0: 오늘 살포할 곳은 무화과 밭입니다. 몸이 좀 고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 사실 힘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액체 비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냄새는 나지만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을 만하다고 하네요.
1: 어디? 이 풀 까먹어요.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말아서 넣으면은 임시 처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됐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6: 아드님 이렇게 똥물 맞으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2: 별로 안 좋죠. 저는 그 안 하면 좋은데.
7: 네. 쥐! 쥐다! 쥐! 쥐!
1: 쥐니, 니니, 니니, 니니.
2: 쥐니! 쥐니! 어, 쥐다! 쥐 잡았다!
1: 어, 잡았다. 또 봐봐요. 쥐.
2: 어. 쉥지.
6: 쉥지? 응. 겨울에도 쥐가 있네?
2: 응.
1: 이게 여기 농업에 계신 분들 두더지 굴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넣으면 굴 안으로 물이 쫙 들어가니까 두더지들이 숨쉬려고 다 기어나와요.
0: 이름은 액체 비료지만 사실 동물의 분뇨를 발효한 것이라 몸에 튀면 냄새가 배서 힘이 듭니다.
6: 이거는 뭐 좀 수입이 괜찮아요?
1: 나쁘지 않습니다.
6: 뭐 1년에 어느 정도 보일까요?
1: 1년에 뭐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6: 그게 얼마예요?
1: 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틀어.
0: 오늘도 보람차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8: 맛있겠지?
9: 우와, 맛있겠네!
0: 오랜만에 친구들이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10: 우와, 맛있겠다!
11: 고기 진짜 겁나
12: 맛있다. 우와.
13: 이게 양고기.
14: 이게 양고기.
1: 네, 오늘 특별히 막년회라고. 연말이 마지막이니까, 1년의 마지막이니까 맛있는 소고기로.
15: 아, 죽이네.
16: 아, 화장실도 갔다 오겠네.
17: 아, 덥나.
0: 어? 화장실에 간다던 친구가 갑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18: 내 사랑 지은아. 처음처럼 변함없이 늘 사랑해. 결혼해 줄래?
19: 지우는 거야?
20: 와, 뭔데? 야,
1: 와, 와 갑자기 남의 있어. 집에서 프로포즈를.
20: 야, 기가 막힌 데서 지금 프로포즈를.
1: 야, 남의 집에서 프로포즈 한 사람 못 봤겠다.
0: 친한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는 프로포즈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20: 뭐야 뭐야. 오!
21: 오! 나와 결혼해 줄래? 아!
1: 키스.
21: 신청하시고.
20: 멋있다. 멋지다. 멋지다. 이야. 멋있다.
1: 남자다.
20: 잘한다.
1: 와, 우리 집인데.
20: 잘살게. 잘살아라.
22: 행진 아이가 병식 하나.
20: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야, 소도 축하한다, 소도. 야. 축하한다.
23: 살아라.
1: 아, 죽이네.
0: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송년의 밤이 깊어갑니다.

0: 날이 밝자마자 송아지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이게 또 생명이라 가지고 보면 좀 짠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는데 얘들은 말도 못하고

0: 이제 아픈 송아지가 어제 닝겨를 먹고 좀 회복됐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 새끼 이제 회복되었는 걸 점검하는 택이지.
1: 좀 남았는데 아버지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빼자고 힘들다 그랬는데 또 살아났네요. 기적이지.
2: 서로 씨가 열심히 보살핀 걸 송아지가 알아준 것 같네요. 오, 다행히 오늘은 우유도 먹습니다.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 오랜만에 오후에 시간이 나서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5, 6년 전부터 꾸준히 탔는데요. 한때는 일본 횡단을 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좋아하던 취미였습니다. 일본에선 자전거가 외로운 타국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하네요.
1: 원래는 일본에서 주말에 할 게 없어가지고 시작한 취미인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3: 뭐 친구가 너무 바쁜가요?
1: 아, 너무 바빠요. 뭐 쉬는 시간도 많긴 한데 근데 자전거는 한 번 타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 짬짬이 내서 하긴 좀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2: 그동안은 자전거 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1: 와, 너무 오랜만에 탔네.
2: 일본의 대기업을 포기하고 선택한 농촌 생활. 귀농을 통해 성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답게 부지런히 다양한 일을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철호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1: 아, 트랙터는 그냥 떠서 가면 되니까 이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바쁜 건 제가 하고 편한 건 아버지가 하고.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규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0: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 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0: 한 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2: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2: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2: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리고 또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2: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2: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0: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1: 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2: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그거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3: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곡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5: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4: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만엽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0: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1: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코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 뭐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 전통 행진 음악인 길구나의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을

김영상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취타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도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호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예,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편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0: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허사의 아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아,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도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4: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아.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4: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이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 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 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0: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이잖아요.
1: 그렇죠.
0: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1: 정말 남다르죠.
0: 가족,
1: 산도 남달랐고,
0: 네.
1: 정말 그 두로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0: 네.
1: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0: 네.
1: 좋을까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0: 네.
1: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0: 오.
1: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잘
0: 네.
1: 알게 되었고,
0: 네.
1: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0: 네.
1: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0: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1: 네.
0: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1: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0: 단원 관리도
1: 내
0: 있겠죠.
1: 삶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이 어떻게 보면
0: 네.
1: 제일 또 중요한 일일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0: 네.
1: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0: 그렇겠네요.
1: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0: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1: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0: 아,
1: 하지요.
0: 네.
1: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0: 네네.
1: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조금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0: 네.
1: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 이런 게 아니라 이이이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0: 오,
1: 내는데,
0: 다르네요.
1: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0: 네.
1: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0: 네.
1: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0: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정말.
1: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그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져요.
0: 고개를 넘듯이
1: 그렇죠.
0: 유려하게.
1: 넘는 다음에 이 이렇게 떨어져요.
0: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1: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이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0: 그렇다면 서도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1: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네.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서도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0: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1: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네.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0: 아, 전공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1: 네네네.
0: 치시고.
1: 네네네.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아끼니까.
0: 어머머머.
1: 그리고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0: 그 당시에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1: 그렇죠.
0: 오. 네.
1: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0: 네. 네. 항상 음악과 함께
1: 네.
0: 하고.
1: 음악과 함께였어요.
0: 예.
1: 네.
0: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육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발매했는데
1: 서도산 타령.
0: 네.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1: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0: 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스스로?
1: 아니요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제 네. 그 음악을 해주셨던 예,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0: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네.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1: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그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0: 직접 부르셨어요?
1: 네.
0: 어머, 쉽지 않았을 텐데.
1: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네.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0: 네.
1: 근데 정말 그 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0: 근데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1: 네,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0: 네.
1: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네.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0: 네.
1: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0: 네.
1: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0: 네.
1: 그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0: 네.
1: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0: 네.
1: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둑소리 음반 내세요.
0: 어머, 그 정도로요?
1: 네, 정말 잘하세요. 네.
0: 오,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1: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0: 네.
1: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1: 네.
0: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1: 네.
0: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1: 네.
0: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1: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원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0: 네.
1: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0: 네.
1: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0: 국악 자체가요.
1: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0: 네.
1: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0: 네.
1: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0: 네.
1: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0: 네.
1: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0: 네.
1: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뒤에서 우리는 이쪽에 있었고
0: 네.
1: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0: 어머,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1: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누구였는지.
1: 저제
0: 너무.
1: 그분들을 보시면 아무 저분 어쩌면 저러실까 하는데
0: 궁금해.
1: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0: 그러니까,
1: 때 제가
0: RM일지, 정국일지.
1: 전국이신 것 같대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0: 치마 같은 거 입으신
1: 여기
0: 분.
1: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0: 하얀색.
1: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0: 맞아요. 지민하고.
1: 근데 정국 그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0: 네.
1: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너무
0: 그랬군요.
1: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0: 네.
1: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1: 네.
0: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0: 그 부분만요?
1: 그 부분을.
0: 네.
1: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0: 네.
1: 2절은 합창. 이
0: 아.
1: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0: 네.
1: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그
0: 네네.
1: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0: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이 서약서도 쓰고,
0: 아,
1: 네.
0: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1: 예.
0: 어머머.
1: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0: 네.
1: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0: 네.
1: 임금님께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0: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1: 애기들한테,
0: 거겠어요.
1: 야,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0: 얼마나
1: 얘기하고
0: 좋아할까.
1: 싶은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광화문에 공연 간, 보러 간
0: 네.
1: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0: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1: 했는데,
0: 어머머.
1: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선생님의 선.
0: 너무 좋아했구나. 그런 BTS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1: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또 앞으로 좀 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0: 듀엣 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1: 네.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0: 그렇죠.
1: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0: 네.
1: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0: 네.
1: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0: 네.
1: 이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0: 아.
1: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0: 네.
1: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1: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0: 네.
1: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0: 네.
1: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해왔는데,
0: 네.
1: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0: 왜요?
1: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잘못 만들었을 때
0: 네.
1: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서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에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0: 네.
1: 괜찮다. 만들어 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0: 네.
1: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0: 와.
1: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0: 네.
1: 요걸 좀 확장해서 좀 키워가보자.
0: 네.
1: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0: 네.
1: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0: 네.
1: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1: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0: 네.
1: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버나 돌리기, 뭐또
0: 너무
1: 뭐,
0: 재밌잖아요.
1: 예, 재밌죠. 또 재담 소리,
0: 네.
1: 또 사자놀이, 뭐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0: 오,
1: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0: 재밌겠네요.
1: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회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그 나가는 거죠.
0: 박물관으로.
1: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0: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 30일에
1: 그렇죠.
0: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오시면 됩니다.
0: 격주로. 오,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1: 오세요.
0: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0: 네.
1: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0: 그만둬요.
1: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0: 또
1: 네.
0: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1: 네.
0: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1: 네.
0: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을 순 없지만
1: 네.
0: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 줄수
1: 네.
0: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1: 네.
0: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 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 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사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박현숙이 풀어내는 김주파 가야금 산조 한바탕 공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선생님 제자 송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71년 인생에서 56년간 쉬지 않고 가야금을 연마한 한 명의 예인, 그분의 숭고한 가야금 산조를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현수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 중이셨던 아버지께서 당시 정달령 명인의 공연을 보고 반하신 후 우리 딸이 가야금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가야금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인연으로 서울대를 진학하게 됐고 김정자 선생님께 공부하고 또 졸업연주 전에 김정자 선생님께서 손을 잡고 김주파 선생님에게 이제 같이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1974년,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 21살부터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을 꾸준히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박현수 선생님은 김주파류 산조를 주력으로 독주회와 음반을 출시하셨고, 김주파 선생님 타계 후부터는 홀로 10년 동안 외롭게 공부하시다가 황병기 선생님을 만나서 장단과 조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하면서 정남이째 황병기류를 17년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왜 정남이째 황병기류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퉁명스럽게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내가 김주파류 할 때는 몰랐는데 정남이째 황병기류를 공부하니까 조에 대해서도 공부도 되고 공력도 많이 생겼어. 김주파 선생님께 공부할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선생님 손만 보고 똑같이 타려고만 했는데 이제 좀 커서 공부하니까 황병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음악적인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게 되니 공부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김주파류가 더 깊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께 배운 산조를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처럼 음악을 정말 사랑하면서 악기를 타는 연주자가 얼마나 될까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푹 빠져서 연주하십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뜨겁고 강해서 어떤 이론이나 분석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인생에서 과연

다스름 진양주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노면이 너무 어려워. 김축파 선생님께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렸는데 배울 때마다 매 시간이 감동이었어. 문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앞에 학생 한 명을 감동시켜주면서 가르치고 싶어. 내 앞에 학생 한 명이 만족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박현수 선생님께는 방 앞에 앉아있는 각각의 1인처럼 선생님이 배우고 느낀 그 감동과 전율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연주자와 고수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서 이곳 코우스가 큰 요람이 되어서 선생님의 농연이 큰 파도가 울면 여러분도 큰 파도를 타고 작게 타면 또 여러분도 작게 가듯이 박규진 선생님의 농연에 우리 몸과 마음을 싣고 55분 항해를 함께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마치는 순간까지 파도의 율동을 함께 즐기시면서 오늘 좋은 음악 여행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현수 선생님과 고수 윤호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3: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1: 이 노래
5: 들어볼래?

네.

0: 농악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받아서 잘 보존해 간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 또래랑 같이 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 친구들이 못 찾은 또 다른 즐거움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자, 꽃가를 섰다고 생각하고 고갯짓을 좌우로 하는 거야. 최상설장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상모를 돌리면서 하는 거고, 꽃가는 최상을 쓴 거하고 똑같아. 계속 꽃가를 흔들면서 좌로 우로 위아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꽃가를 쓰는 거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자, 준비 시작. 발림한다, 발림. 더 왼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시작.

아리송이 처음에는 아리송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풍물을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들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애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아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느끼면서 좀 실력이 좀 올라왔어요.

우도농학을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우도농학에서 많은 막 모심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심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행동을 막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게. 이번 지성이 시작. 쉬고.

0: 이제 돌려보자. 다리 사이로 넣을 건데 이렇게 높이. 그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상이도 한이도. 아이고.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아까보다 낫다. 한 번 더. 빠르게 슉, 빠르게 슉. 이 상태에서 높이 던져놓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받은. 더 의지도 되고, 매일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살짝 힘든 거 있을 때 그냥 좀 더 말할 수도 있고, 평소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내가 제장할 테니까 잘 받아줘.
2: 아, 여보게.
0: 아.
2: 아, 이렇게 우리 집에 카메라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 마지막으로 멋진 기술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그렇지. 이 지금 가운데에서 닭이 헤헷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나는 줄 타기가 참 좋다. 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재밌다. 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중심을 잡고 우뚝 서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다.

0: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엄마를 그냥 따라와보래서 그때가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그 국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래? 라고 엄마가 해서 시작했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빠 밥 먹고 갔어요?
2: 밥 먹고 갔죠.
1: 밥 먹고.
2: 맛있다. 오늘은 어떻게 일찍 간다.
1: 오늘 일찍, 오늘 주에 작은 누나 집에 간다고.
2: 응?
1: 다음 주에 작은 언니 집에 간다고. 몇 살 때 여기 왔어? 맞나? 안녕하세요. 어머, 저 뒤에 박 열린 거 봤죠? 두 개. 옛날에는 다 박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 지은이도 하나 걸어놓고 지성이도 하나 걸어놓자.
3: 맨 왼쪽 거는 추석에 그린 보름달에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줄타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그려봤고요. 진짜 관객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박수도 해주고 시임새도 해줄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4: 높은 곳 위에 올라서니 기분이 어떠하신가?
5: 아 그래도 내가 막내다 보니까 좀 걱정일세.
4: 아이 그렇지.

꽹과리랑 국이랑 장구랑 징 네 악기가 다 같이 서가지고 상모라는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0: 우리 후손들이 이런 예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농악은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그 예술이잖아요.
1: 놀러 왔어요. 어른들만 보다가 꼬마들이 아니니까 잘하고.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알아?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거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만! 알았어! 가자!

저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랑.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0: 아,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1: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0: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2: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0: 아이 몰라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0: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2: 호랑, 대금으로 청력을 불러.
1: 안 돼, 청력을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2: 호랑, 어서, 할 수 있어.
1: 알겠어. 구강나라에 호랑이 사신도 이래 말하노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네 앞에 나타나라!
2: 제발 나와줘.
0: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1: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환영들 하셨는지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은, 네? 얼까기의 레전드 라브 이어는 최양락 구단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제 좀 아래 눈을 떠가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아래 눈을 떴다고요?
1: 네, 알까기가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0: 즐거워졌으면 눈 뜬 거 맞습니다. 일찍이 알봉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알까기가 즐거우면은 알골 단계, 알까기가 숨쉬듯 편안해지면 알썰의 단계, 네? 이 알을 바라만 봐도 깐 거와 같으면 알신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럼 최서범님은 그 알선의 단계이신가요?
0: 아니죠, 전 알신. 그래거나 저랬거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의 출연자 만나보기 위해서 대욱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자세. 정자세로.
1: 네.
0: 지금 긴장 속에서
1: 네.
0: 자, 잠시 후에 펼칠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자, 먼저 조혜련 8단입니다.
0: 남자 같아요. 네. 자세가.
1: 아, 네. 네
0: 그렇죠.
1: 칭찬이죠,
0: 네,
1: 칭찬.
0: 네, 눈맞지 않습니까?
1: 네.
0: 조혜련 8단은 1992년 KBS죠. 대학 개그제로 데뷔했습니다. 방송 3사 코미디와 예능 프로를 휩쓸고 다니면서 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상이란 상은 다 받은 주인공입니다. 바로 저 늠름한 조혜련. 영화 경력도 있어요.
1: 진짜요?
0: 1994년도 발표했던 티라노의 발톱. 심영무 씨 영화인 아니겠습니까? 감독까지 하고.
1: 네.
0: 그 티라노의 발톱에서 원시인 역할로 출연했어요. 지난해죠. 2024년 연극 사랑의 엄마.
1: 네.
0: 거기서는 연출가로 변신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고 축하드립니다.
1: 그런데 또 연극계 소식에 따르면
0: 네.
1: 연극 사랑의 엄마 제작진이 연극으로는 드물게 동남아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0: 예. 주연 배우를 비롯해서 배우와 그다음에 스태프 뭐 24분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혜련 8단 오늘의 이 가고 하여튼 출사표 던져주시죠.
2: 네, 반갑습니다. 이런 말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
3: 지겠군요.
2: 아니요.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겠습니다.
0: 네, 지금 이거를 잘못 먹고 왔나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묻히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더니 지겠다. 하여튼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 대국자에게 혼란스럽게.
1: 아, 그렇죠. 혼란스럽게 예. 만드는 거.
0: 예. 네.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1: 네.
0: 예, 고수입니다, 과연.
1: 네. 자, 그럼 그다음 조혜련 8단과 맞붙는 김지선 8단입니다.
0: 그래요, 김지선 8단. 1990년. 그러니까 김지선 8단이 선배네요.
1: 오, 그러네요.
0: 네. KBS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에서 와. 1등이죠. 대상.
1: 진짜요? 와.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미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 와.
0: 아, 신동이 들어왔다.
1: 와.
0: 와. 또 김지선 8단은 제가 잘 압니다만은 네. 팔도 사투리 다 해. 근데 특히 북한 사투리를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실제로 한 탈북 주민이 어디서 왔네? 탈북의 집이? 이러고 물어볼 정도 였다고.
1: 아, 진짜요?
0: 어, 난 평양이야. 니야 시리즈야? 뭐, 그러면 그랬대요.
1: 네. 아,
3: 진짜. 이 땅에 정신, 정육지, 정치, 진신. 아버지의 사랑, 이민의 인사를 갔습니다.
0: 성공한 코미디언은 거르지 않아요. 영화를 꼭 찍습니다.
1: 네.
0: CF 영화.
1: 그쵸.
0: 그 영화. 영구와 땡칠이 홍콩 할매 귀신.
1: 네.
0: 네. 굉장히 깁니다, 제목이. 네. 거기서 섹시 너구리 역. 네, 뭐 좀 지저분한 너구리가 아니라 섹시한 너구리 역으로. 그 이게 뭐, 무슨 역이라는 거냐, 이게? 하여튼, 네. 섹시
3: 너구리. 심영래 씨 부인.
0: 네, 심영래 씨 부인 역으로.
1: 그리고 또 이제 국악방송에서는 2020년부터 소리를 배웁시다를 진행했는데요.
0: 아, 유명했죠.
1: 네. 빨간다 한다. 특히 2022년 소립의 닻을 올려라 공연에서는 네.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홀로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3: 범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비 쭉 찢어져 치고 가만히 엎쳤을세.
0: 자, 그럼 여는 김지수 발단 오늘의 역시 안 들어볼 수 없죠.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범 내려온다로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까려온다, 알을 까려온다, 송님 기쁜 걸로 알 까려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져 몸은 얼쑤가 안 말립니까?
1: 아니, 너무 잘하셔서
0: 이야 이것도
1: 네.
0: 이야 그 이렇게 되면은 조혜리 발단도 정지했어요.
1: 오, 네. 지금 갑자기 기에 눌렸을 수도 있죠. 너,
0: 그렇죠. 네. 네. 희성지야.
3: 내가 날아든다.
0: 하지 마세요. 조혜리 발단도 아까 끝났습니다. 네.
1: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 앞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이 구학개날 지정기 좀 알까기 명예 시즌2부터 도입된 시타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헛손질을 하거나 힘조절 실패로 긴장을 좀 풀어주는 네. 의미에서 네, 그런 정도. 와, 이제 느낌을 아는 거죠, 느낌.
1: 아, 네. 네.
0: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조혜련 필단도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꿰기도 했습니다만.
1: 네.
0: 이제 그 네. 대국에서는
1: 네.
0: 이런 이제 그런 걸 방지.
1: 네.
0: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자,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두 분 인사를 하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자, 차려 인사.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기. 자, 그럼 포석 8알. 그건 자유입니다. 보석을
1: 네.
0: 해주시고 나이가 2살 조혜련 발단이 많군요.
1: 아.
0: 그래서 연장자가 100이고
1: 아, 네.
0: 네. 네. 흑은 김주선 2살 어린
1: 네.
0: 김주선 발단이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흑이 먼저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아. 김주선 발단부터 공격해 주시죠.
1: 네.
0: 첫수 공격적인 보석을 선택한 김지선 중앙 노려볼 만하지요. 그 수로? 그 정도. 저거는 이제 응수 다진입니다.
1: 네.
0: 네.
1: 그래도
0: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 나쁘지 않았던
0: 나쁘지
1: 것
0: 않죠.
1: 네.
0: 네. 그걸 봤네요. 받지 않고 동문서답. 네. 나는 내가 이 길로 가겠다. 마이웨이. 다시 노리긴 그걸 노려놓고 다시 이번에는 또 봤나요? 이렇게
1: 네.
0: 예, 변덕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0: 네. 역시
1: 나쁘지 않았죠.
0: 그렇죠. 장군 문군이죠.
1: 네, 네.
0: 나쁠 거 없습니다.
1: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0: 자, 그러나 저러나 드디어 이제
1: 두 번
0: 장구 끝에 선택했습니다. 과연 적응할 것인지 멋진 수를 장고 끝에 네. 악수 나온다고 말이죠.
1: 네.
0: 오랜 시간을
1: 네.
0: 소비를 했습니다. 자, 역시 조혜련 팔단 이럴 것을 알까요? 조혜련 팔단 나 조혜련이야! 과연! 네, 노래 긴고 이렇게 조혜련 네. 팔단 네. 화면에 지금 꽥이 나왔습니다. 꽥!
1: 아,
3: 난감하네.
0: 만 드리고 1점 앞서고 있는 김주선
1: 네,
0: 발단 본인의 실수로 자 그거 네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저런 네. 거 너무 쉽게 네 과연 고

0: 멋진 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지선 8단. 어우, 되는데요? 오. 김지선 8단은 네. 어제, 오늘 조혜련 8단의 대국에 앞서서 네. 새벽 1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반면 조혜련 8단은 어제 그냥 9시부터 일찍 자고 네. 내일 까면 되지 뭐. 그럼 네. 쉽게 본 거죠. 알 거면 좀 우습게 보고. 표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그러나 괜히 네. 조혜련 8단이겠습니까? 네. 뭔가 보여줄 거예요. 네. 저,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근데
1: 지금 네. 내면이 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0: 프로 발단인데 네, 네. 네? 약간 아마추어 같은 네? 네? 진지하게 네. 와. 그러니까 연습 스윙이었는데 네. 그게 알이 손가락에 닿았어요. 아... 네, 별걸 다 합니다. 네,
1: 조심해야 돼요. 아...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또 이게...
0: 건드려도 그건 인정이 네, 됩니다. 공격한 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김지선 8단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네. 김지선 8단은 일명 번식드라라는 캐릭터로 사랑받으면서 2004년, 네. 2005년,
0: 네, 연년생이네요.
1: 2007년, 2009년에 또 아이를 낳으셨죠.
0: 이야...
1: 네. 막내를 낳고는
0: 네 지금 네, 네 그런 식으로 낳았다
1: 네 그렇게 낳았다 네 막내를 낳고는 또 6개월 만에 네. 네 홈쇼핑에 출연해서 다이어트 제품을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0: 와 번식들 네. 야 아주 와. 훌륭한 마케팅 기법이 네 네 오 오
1: 아
0: 네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피차가네. 저거 공격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저게 더 네. 힘들 거예요.
0: 그래요. 그거 하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조혜련 일단 제발.
1: 살짝.
0: 체면 출연의 이죠. 네. 자, 과연 저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살짝.
0: 너무 힘. 이제 아, 시작입니다.
1: 네, 이게 잘못하면
0: 이게 하나 성공하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달아
1: 네, 좋아요.
0: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 아 그러나 아. 오 예. 그런데 무슨 소리는 좀 간사했습니다만은. 뭐. 야, 저게 쉽지 않거든요.
1: 네, 딱 적당히 조절을 잘.
0: 네, 아름살고 네. 이 상대 외양만 네. 네 그렇게 처리하는 네. 와 대단합니다. 네. 그냥 자신 있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아무것도 안 돼.
1: 네,
0: 네. 시원하게. 네, 이건 맞는다. 정타가 나올 것이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만 꽤기 나왔어요. 네. 와.
1: 아, 어떻게 그렇게 또 네. 피해서?
0: 지금 7대 4 거의 네. 더블 스코어인데 경기 잘 풀리고 있는 네. 김지선 8단 과연. 와!
1: 와!
0: 야, 멋진 수였는데. 네. 아, 1%가 부족했어요.
1: 조금 아쉬워요.
0: 네, 941생. 그 중앙에 가서 악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주제, 또 1타 3득. 세야를, 네, 처리하겠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저희의 발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저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1: 네.
0: 네. 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김지선 네. 8단은 굉장히 유리한
1: 네,
0: 예, 시원시원하게 저 같은 분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한번 네. 뭐 연습 겸 네. 이제 2차전 대비해서 오. 아, 좀 부족했어요.
1: 아.
0: 조금 더 10%만 더 하면 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네.
0: 오히려 조혜련 8단은 힘을 좀 줄여라 했더니 힘을 좀 줄여라 했더니 힘을 남발해가지고 자기 알만 지금
1: 네, 어떻게 이렇게
0: 소리하는 네, 너무... 네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야 장보란 없습니다. 승부했습니다
1: 네.
0: 이게
1: 네.
0: 떨렁 하나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네
1: 조심,
0: 그거로
1: 조심.
0: 그렇죠. 조금 주더라도

0: 마지막 왜냐면 2차전이 또 있으니까 네. 네. 2승을 해야 네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1: 네. 어, 아. 그래도 네. 네.
0: 약간 밀었습니다. 네.
1: 탕이가 들었습니다.
0: 제대로 공격을 했다. 밀면 안 되는데. 네. 아, 드리그룹으로 한번 볼까요? 아, 밀었네요. 네, 네,
1: 어떻게
0: 밀었습니다만은.
1: 될까요?
0: 아, 그래도. 아, 그래, 아, 아 넘어간다. 네.
1: 네, 지금.
0: 이, 중요한 건 이제 김진선 팔단이 이걸 다. 뭐, 지금. 본인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지금 그래도 5대1이에요.
1: 아, 네, 그래도 아직. 네.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0: 아니, 지금
1: 네.
0: 조혜련 팔단은 제정신님 그걸 뭘 또 공격한다고 하나. 지금 뒷공문이. 아. 아, 거기에
1: 가운데 놓겠다.
0: 네, 그래서 응수타진을 바라보겠다.

0: 참 허무하게 이렇게 해서 2차전 아, 네. 김수석 8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1: 네. 아.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자, 포석은 끝났네요.
1: 네.
0: 자, 역시 흑 손입니다.
1: 네, 그러면 흑도를 잡은 김지선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김지선 8단. 아까 1차전 정도만 가면은 네, 무난할 텐데 네. 말이죠. 중앙.
2: 우와! 1차 2등이 나왔습니다!
0: 조이 형 8단, 김지선 8단 지금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1: 와, 네? 첫 타부터.
0: 네, 멘붕이 왔어요, 멘붕. 와, 다시 한번 봐도.
1: 네.
0: 와, 야, 이렇게 와. 되면은 기가 팍 죽은 조이 형 8단인데 기 죽을 거 없어요. 뭐, 그건 그거고. 1차전 네. 잊어야 됩니다.
1: 네.
0: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1: 네.
0: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으로 네. 네? 공격을 해서 네. 나도 너만 1타 1이냐? 나도 네. 갈 수 있다. 네. 네. 조혜련, 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놨다가 또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아유, 참.
1: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2: 조혜련한테 짓거리다니까.
0: 아, 혼자 말입니다.
2: 마이크를 끄던가.
0: 홍두각에 지금 네. 집중력 부족이에요. 네. 좀 산만합니다. 네. 지금 조혜련 결단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홍두각에 신경 쓰고 말이죠.
1: 네.
0: 네. 아, 건드렸어요.
1: 그러면. 아, 이렇게.
0: 안 돼요. 오늘 일진, 오늘 컨디션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0: 원래 조혜련 8단 시원시원한 기쁨에 네. 네,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안 풀리네요. 네.
1: 아. 아,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0: 만능 재주꾼, 김지선 8단. 네?
1: 좀 여유가 느껴져요.
0: 여유가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1: 조혜련 8단이 네. 아나까나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 있잖아요.
0: 네. 네. 처음에는 제가 네. 알까기 주제인 간 줄 알았어요.
1: 아, 네.
0: 네? 아나까리, 뭐, 까리.
2: 아나까나, 까나리, 오늘까 마라.
1: 왜 정감이 없어?
2: 잘 간다. 까까까까까까.
0: 네, 그랬어요. 이제 뭐 저런 건데.
1: 네.
0: 네.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네. 오, 사랑을 받고.
1: 네, 아직까지도 많은 네. 사랑을 받고 있죠.
0: 근데 그 당시에는. 네. 난해한 가사 덕분인지 좀 심리가 까다로운 K본부에서
1: 네.
0: 수준 미달 저질이란 얘기죠. 이 심의 그 당시 얘기입니다. 과거.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침마당에서 그 사람만 프로 아니겠습니까?
1: 네.
0: 거기서 그냥 드라이브를 딱 해냈습니다.
1: 네.
0: 오늘 대국도 지금 열세입니다만은 이거 몰라요.
1: 네, 그렇죠.
0: 저력이 있습니다.
1: 네, 아나까나처럼 네,
0: 수준 미달곡을
1: 네.
0: 수준 이상으로 네. 만들었던
1: 네.
0: 조혜련.
1: 끝까지 가봐야죠.
0: 그렇습니다. 네.
1: 자신 있게.
0: 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노리는 게 뭔가.
1: 네.
0: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죠.
1: 네.

0: 수착이잖아요.
1: 네. 네? 오, 조혜련 팔단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 네.
0: 아, 그럼 그렇습니다. 과연 김지선 팔단은 역시 전염이 됐나요? 이걸 누리다가 갑자기? 예, 네. 농기타법.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작전은. 네. 유리한. 네. 예. 한 점 더 유리한, 대국자는 사용할 수가 있죠. 네. 분리할 때는 안 되는 거고.
1: 네. 네.
0: 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 날이라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뭐, 늘 그렇게 컴박을 떱니다. 이렇게. 세아를 공격하겠다. 저희의 일단 진짜 네. 웃기고 앉아 있는 거지요. 네. 그러나. 네. 이거를.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1: 네.
0: 그럼 보여주면 됩니다. 실력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1: 네.
0: 그걸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 네. 뜻은 원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지 지금 연습하는 거 봐서는?
1: 과연?
0: 아, 그렇죠.
1: 아,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0: 아, 저는 말합니다. 김지선 폭탄은 조금 페이스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혜련, 지금. 팔단이 안 풀리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저거 빨리 비껴줍니다. 네.
1: 네.
0: 네.
2: 아.
0: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페이스에 말렸다고 할까요?
1: 네. 그럼 지금 네. 다섯 달.
0: 예, 동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지선 팔단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1: 네.
0: 아, 저거 또 두 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여달란 얘기지요. 두 알이건 일곱 알이건. 네. 네.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한테 자꾸 설명하려고 네. 하지 말고. 네. 네.
1: 한 알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잘.
0: 네. 한 알이라도 전 네. 제발 과연 득점을 할 것인지. 네, 아이고. 본인 알 안 좋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1: 아. 네. 김지선 팔단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 거기서 그 네? 자세가 가장 편하다. 워낙 두 대국자가 친하니까.
1: 위험하죠.
0: 네. 그렇죠. 도와주지 않겠죠.
1: 네. 예.
0: 저건 김지선 팔단이 욕심입니다. 자기가 그 각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과연?
1: 말리고 의외로, 있어요.
0: 야, 조혜련 팔단 무섭습니다. 네. 뒷심이 무서워요. 네,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알 수가 없어요.
0: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과연?
2: 네.
1: 네.
0: 지금 어떻게 됩니까?
1: 지금,
0: 동점이에요,
1: 네,
0: 아직도?
1: 동점입니다.
0: 네. 시중에 네. 역시! 다시 한 점 앞서가고 네. 있는 김지선 팔단.
1: 한 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연습 자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시원하게. 네, 과연. 자충수가 됐습니다. 자충수 꽤 나왔어요.
1: 네.
0: 이렇게 좀 벌어지죠.
1: 네.
0: 5-3. 5-3. 자, 네, 그래요. 자, 두 점을 향해서.
1: 네.
0: 저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또 알 수 없어요. 네.
0: 예. 급해졌어요.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나 두 대국자 크게 앞서는 거 아니에요?
1: 네.
0: 크게 밀릴 것도 없고.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다른 날 건드리지 않게.
0: 아이고. 네, 조혜련 팔단 힘은 장사예요. 네. 그거 네. 과연 각이 맞을지. 아쉽겠네요.
1: 정말
0: 아쉬운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잘했는데.
1: 네.
0: 네. 이번에야말로 1타 2득. 네. 네, 두 점 놀이 좋습니다. 잘 맞춰야 돼요. 거리와 각도를 맞췄는데 워낙 좀 거리가 있었지요.
1: 네. 1%.
0: 자, 좋습니다. 찬스가 왔어요. 예, 고 한 점. 지금 부산스럽습니다. 과연?
2: 네.
0: 사실 피해줄 의미는 없는데 남의 지금 자리에 와서 피해달라고 뻔뻔한 지금 조혜련 팔단. 네.
1: 네.

0: 저걸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점이 됩니다. 네. 아, 농게 다 아, 본인의 알은 희생만 안 되는데. 그럼 똑같아졌어요. 한 점 뒤지고 네. 있습니다. 예. 3대 2. 과연 네. 2차전에서 끝날 것인지. 네. 거리가 있습니다만 공격을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김지수 8단도. 네, 좋습니다. 네. 사속작전이지요. 예. 2대 1이지 않습니까?
1: 오, 이거 진짜 예, 중요해요.
0: 야, 어딜 전환합니까? 지금
1: 조심.
0: 야! 어이구, 아. 예. 아. 갖다 줬네.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 저건 좀 작전 실패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 승부수를 띄우네요. 여기서 성공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2%가 부족했어요.
1: 2%가 진짜.
0: 제가 늘 연습실 때부터, 네? 김지수 8단 다 좋은데 2%만 더 좀 힘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2%가 아쉬웠네요.
1: 자, 조심.
0: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한 방에 아니면은 한 방에 아니면은. 자, 죄레한 발단.
1: 와!
0: 야, 이제 여기서.
1: 네.
0: 과연 또 특공문을 치는지 수비 쪽으로. 아, 수비 쪽이네요. 아, 역시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실수를 바라는 거지요.
1: 네.
0: 예. 자, 저 거리에 승부수를 띄우나요? 마지막입니다. 승부수를 띄우나요?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선플다 이렇게 해서 2승! 2승! 오늘의 와! 챔피언은 김지선 8단입니다!
1: 와!
0: 축하드리고
1: 네.
0: 어. 자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서 일단 멋지네 그래
1: 근데 너무 재밌는
2: 야,
1: 경기였어요.
2: 진짜 잘한다.
0: 재밌었어.
3: 까려왔다.
2: 아까도
0: 진짜 잘했어. 아니 그리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3: 친정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지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0: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 단체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0: 네.
1: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 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0: 네.
2: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0: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0: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0: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0: 맞아요.
2: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0: 네.
1: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0: 공연 연습하면서?
1: 네.
2: 간식 사주세요.
0: 아니 쉬었다 해요.
1: 저희
0: 언제 쉬어요?
2: 맛있는 거
1: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0: 어?
2: 한 번만 더 할게요.
0: 아, 아이들이요?
1: 네. 그래서
0: 아, 정말로요?
1: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네. 그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힘든데.
1: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1: 네.
0: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1: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0: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가끔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학생들이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 연습할 때 좀 무섭게 하실 때가 가끔 뭐 있을
1: 네.
0: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네.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0: 네.
2: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자, 남!
5: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5: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5: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네.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0: 예.
2: 네.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6: 저희요.
2: 아, 네.
0: 그 남기희로?
6: 네.
0: 알겠습니다. 예, 남!
5: 남다른 열정으로
0: 기
5: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0: 희
5: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0: 아야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자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왜요?
3: 네. 어흥하듯이.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하필이면.
1: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오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1: 네.
0: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선생님 네.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
2: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그러네.
2: 선생님
0: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0: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라면이에요. 러닝을 꼭 해야 한강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같이 하고.
3: 한강하면 라면이 또 빠질 수가 없죠.
2: 아,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예, 예.
3: 한강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2: 그럼요. 예. 예,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네.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네.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학생이었어요?
0: 아주 저 모범적이었고, 예,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네. 예,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네.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네. 아무래도 네.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네.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네.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다음 예, 안내를 해주시죠.
1: 네.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0: 예.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0: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네.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0: 국립국악 네. 중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네. 이렇게 멋진 연주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
0: 겁나지,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예.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3: 무민.
0: 아, 무민. 똥똥한 친구? 네.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4: 네, 두 가지 있는데요.
2: 두 개가 네. 있어요. 네.
4: 각퇴 요정이랑 각퇴 악마가 있습니다.
2: 각퇴 요정?
0: 각퇴요? 명퇴 아니고? 명퇴, 동퇴, 각퇴? 무슨 각퇴가 뭐죠?
4: 아, 그
2: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2: 그러니까 요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요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1: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2: 너무 네, 극과극인 거 아니에요?
0: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2: 네.
0: 예.
5: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0: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0: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랑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2: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0: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2: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1: 아, 네.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짧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2: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잠깐 눈빛이
0: 표정이 그래요?
2: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1: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0: 힘들죠.
1: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0: 예.
1: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중3이 되면은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0: 늘었구나.
1: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0: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2: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1: 아직 미혼입니다.
0: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2: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갑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6: 제가 할게요.
2: 네.
6: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대금을 보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3: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고
0: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3: 네, 되게
2: 중요하죠, 중요하죠.
0: 그렇죠, 결혼하면.
3: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애착이 많을 것 같다.
3: 네.
0: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3: 아이유.
0: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0: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네,
2: 선생님도 좀,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1: 그렇죠. 네. 자기 피하시 되니까. 네. 예.
0: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예.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1: 아, 근데 네. 진짜 잘하실 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0: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네.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잇따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1: 네.
0: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0: 고맙습니다.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0: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주 성명 길러주세. 서울 삼천
1: 어땀에 기르기도 해라.
0: 여구가 영광이네.
1: 그래서
0: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1: 그럴 것이네.
0: 서울 삼천동산은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잘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니.
0: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1: 무엇이요? 아니 이 사람아,
0: 어이.
1: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여?
0: 오, 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여, 이 사람아, 이몽룡?
1: 아이고, 인사

피난지라. 올라가신 구간대 차제 이몽룡을 전라 감산다 안해산나 양단간의 수의허여 옥중춘향을 살려주시오.

0: 家重现，久久不曾论汉论人民，啊，谁知道？아이고이러러쩔거나아이고에이고
1: 내가의사하는것을우리선영동으로만알았더니여기와서잠깐둘러보니우리장모가비는덕이경절반도훨씬넘는구만내가요모냥요골로들어갔다가는우리장모성격이대번에그상추쌈을당할것인게불러보고들어갈뺏기소가없지이리오너라이리오너라이리오너라이리오너라
0: 아이고미이게뭔소리여아가향단아어떤놈이술다뿍퍼먹고온유월장마에토담무너지는소리를낸다어서좀나가봐라여보시오
1: 왜그러냐
0: 누구를찾아오셨는게라
1: 어누구를찾든지말든지그건상관할것없고내이근처를지내다가만히보니너마님이여기서이몽룡씨잘되라고피는것이좀마음에안들어서어쩐가보려고마님좀만나뵙자고여쭈어라
0: 예마나님바깥에서웬그림같은사람이와갖고마님을잠깐나오시래요아이고야야내가이렇게정황이없는데어떻게손님을맞이하겠냐네가나가서마님안계신다고살짝따서보내라예여보시오 우리마나님이지금안에계시는데안계신다고날들어살짝따서보내래요
1: 아따혼자왔다갔다바쁘다
0: 바쁘야먹고사요
1: 잠깐만나왔다가시라고여쭤

0: 들어와라.
1: 예, 마나님. 그 사람이 딸끝없이 잠깐만 나오시래요. 어떤에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네가 그 사람 보고 딸한 말까지 다 했는디 그 사람이 가겠냐? 못 나간다고 그래요. 예. 여보시오.
0: 뭐냐?
1: 우리 마나님이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0: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1: 마님, 그 사람이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래요. 왔다.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 예. 여보시오.
0: 뭐냐?
1: 우리 마나님이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0: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소가 아니라 고칠 수 없다고 가서 여쭈어라.
1: 예. 아이고 마님,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속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래요.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어라. 예. 여보시오.
0: 뭐냐?
1: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른다고 여쭈래요.
0: 야야야야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괜찮으나 너희 없는 성세에 내가 죽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걱정이라고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1: 야, 알았으라. 마나님 큰일 났으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괜찮은디 없는 우리 형편에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큰일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왔다. 이 발가락을 찢어 죽이려나. 아니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느냐. 어서 쏙 들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이렇게 오니라 카니라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허허 저글지나 물생 모르는 저글인 알림 없는 저글인 나만 부종과 성내성 왜 나 그 소문도 못 들었나. 내 신수 풀기다야 무남동녀의 딸 하나둘 그목까지 길러대요. 옥주다가 넣어두고 연계해준다 이되었는디 무슨 정황의 동양 동양 없네. 어서 가서 어서 가.
0: 늙은이 망령이네.
1: 망령?
0: 그 늙은이 망령 동양은 옷줄망증 박자조차 깨란 격으로 국밥 출문이 웬일이여. 내 경세 오경 변한 이란의 본기가 오래요. 세거호 인두백 허여 백발이 모두 완전허여 산의 일이 모두 말하니세 내가 왔네. 야 내가 딸을 몰라.
1: 딸아니 걔 누구여. 말을 허여야 내가 알지. 해는 다 저물어지고 성부지 형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0: 내 성이 이가 이가라 해도 모르겠나.
1: 어따 이 사람이 이가라구네 그리여. 이가라면 이걸리네. 이가 때문에 내 딸 죽는 때지가 단맞이 왜 맞이요. 올체진제 내 아들네. 자네가 군복질도 낄 수 없고 아름아름 못 도지는 통운한 이한양기 아닌가.
0: 아니 그의 석방 아니로세. 허허 장모 망령이네.
1: 무엇이요?
0: 우리 장모가 망정이요. 장보 우리 장모가 망령일세.
1: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은 좀 내 구집쟁이들 아주 꼭꼭 동록더라.

0: 대단한 선방을 얻었다고 공자를 미워하여 내지 운전을 지나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비글비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복실래 어서 가서 어서 가
1: 양모 망령이네
0: 또 장모리야
1: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주 성명 길러주세 서울 삼천
0: 어땀에 기르기도 해라 네?
1: 아 이 사람아 여구가 영광이네
0: 그래서?
1: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0: 그럴 것이네
1: 삼천동산은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0: 아니 이몽룡이라니
1: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0: 무엇이요 아니 이 사람아
1: 어이.
0: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요
1: 어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요 이 사람아 이몽룡
0: 아이고 이 사람아
1: 어이 참소 장모 참아
0: 어디를 갔다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어디 보세
1: 자 보소
0: 어디 왔구나 우리 사이 왔네 갔다 예쁜 남자들이고 경지 일장기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러 떠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나
1: 한양천지 걷는 길을 한 발 두 발 자주 걸어서 우리 장모 집을 자주 왔네
0: 들어가세 이 사람아
1: 어디?
0: 이 집에 영국관이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지 마는가 가세 들어가세 장모 방금
1: 어이 들어가세
0: 어서 들어가세

0: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니 님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월비, 이게 시방 흥분 없네 집이요? 아니 어디 한양 재상이 양 시골로 낙향을 했는가? 어? 가만, 이놈의 집 구석을 어쩌고 부세를 탁 쳐서 불을 확 찔러버려?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1: 누구를 찾으신 게라오?
0: 저, 이 집이 박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1: 예, 맞는디.
0: 어, 그러면 주인놈 흥보란 놈 좀 나오라고 그래.
1: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 이렇게...
0: 어디서 오셨...
1: 마님! 마님!
2: 뭐라? 밖에 왜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1: 마님! 밖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린으로 하! 이놈 저놈 하면서 괜시리 트집입니다요.
2: 그 양반 모냥이 어떻게 생겼더냐?
1: 예! 대가리 부엉이 대가리 주린 눈에 외가리 주둥이 비 그 못한 지경으로 욕심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습니다요.
2: 알았다, 들어가거라. 시숙님 오셨습니까?
0: 월비, 쫓겨나갈 때 보고 시방본께 미꾸라지가 용돼버렸네. 아주 맵시내고 허덜거리네. 아, 그거 참. 자,
2: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0: 들어갑시다.
3: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요? 제가 진작에 도마를 보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 정말 송구합니다요.
0: 흥보야, 예. 너 시방 누구네 집 부고받고 왔냐? 어째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우는 눈구멍에다 뜨거운 담뱃재를 그냥 탁 털어넣을 것인께. 가봐, 흥보야. 예.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3: 아이고 형님, 제 집 옵시다.
0: 이게 너 그 집이요?
3: 예, 형님.
0: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3: 아이고, 아닙니다요, 형님.
0: 항산지 개변이다.
3: 좀 마누라, 예. 옷차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빨리 얼른 술상 내오시오. 예. 형님.
2: 사모라. 아,
3: 형님 앉으십시오.
2: 예. 주안상 내오노라.
0: 아이고.
3: 여보, 여보 마누라, 예.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서 술 한 잔 올리시오. 자, 올려.
2: 시숙님, 약주 드시지요.
0: 형보야, 예.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 잘 알지?
3: 예, 예.
0: 나는 남의 초상집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거 너 잘 알지?
3: 아이고 형님, 그렇지만 이 좌석에 누가 권주 갈 사람 따로 있습니까요?
0: 야 이놈아, 어디 권주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냐 이놈아? 니처 곱게 차려 입은 김에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 이놈아!
2: 정말 시원.

후금천지원지서 구하십니다. 천국자 세를 구만 오시오.

0: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럽다.
1: 뭐죠?
2: 안가를 나오는데 어머니요 들어갈라요.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0: 뭐? 와, 저놈의 저놈의 예편네가 어디서 그냥 형님한테 눈알.
3: 너 이리 와.
0: 예,
3: 너 지금 내가 건너오면은 저렇게 욕을 하고 시켜놨지.
0: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말이야. 철이 없어서.
3: 그건 그래요. 예. 그런 게 이 여자들은 백살을 먹어도 이 턱에 쉬엠이 안 나는 거지.
0: 예, 예, 그런
3: 거야.
0: 예.
3: 버려.
0: 예.
4: 자고로 인마 집구석이 잘 되려면 안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뱀이여. 아, 뚝뚝을. 어메다 발, 예, 붕어한테 발꾸락 물려버리네.
0: 아, 짬나. 아, 죄송합니다.
4: 그건 그렇고. 예. 안거.
0: 예, 형님 앉으시죠.
4: 내가 너한테 또 헐 말씀이 예. 있다.
0: 아이고, 형님 말씀하시죠.
4: 뭔 말씀인고 보니
0: 네네.
4: 내가 요새 들은 게 너 뭐 밤예슬 맞고 댕긴담서?
0: 아이고, 형님 뭐 밤예슬이라뇨?
4: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거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토적질을 저런다니. 너 이 말이 분명하지.

0: 네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털 끝마치 아뜨거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내며.
1: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붙잡든 내 벽을 나르리라. 하루는 제비

0: 그런 얘가 제비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아 그냥 그 중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허덕마이라 가만
1: 그렇게 제비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0: 예 형님
1: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예. 이놈아 이놈아 예. 아 그러면 얼른 데려가서 발로 싹싹 비벼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명태 껍질을 얹고 당사실로 꽁꽁 동이매 살려주었더니 어. 그 이듬해 강남을 갔다 들어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이라
1: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0: 예.
1: 그 제비 미쳤던갑다 응. 그래갖고
0: 예 그렇다 심었더니 응. 박세통이 열렸구만
1: 심었은 게 열렸을 테데 이놈아 그래갖고 예,
0: 그래가지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속이나 끓여 먹으려고 박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1: 봤더니 뭐 그 안에서 구랭이 나오더야?
0: 아니요 아니요 웬 개투짝이 나오더구만이라
1: 박통 속에서?
0: 예,
1: 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스묵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 은근과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지 제가 뭐 선영이 없는 도둑질을 했단 말씀이요
1: 그게 이 제비 다리를 놓치게 하나 이렇게 딸깍 동염해가지고 이 날려 보내주면 박씨를 물고 온다 그런 말이냐 아,
0: 형님 억지로 분지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뚝 떨어졌거마이라
1: 저절로 그런 게 뚝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이놈아 억지로라도 그냥 착 분질러버려야 뭐야 갈란
0: 아이고 형님 벌써 가시게요
1: 아니 예. 너는 지금 제비 다리 하나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예. 부자가 되었다는데 네. 나는 지금 건너가서 동네 제비 한 100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분질러버리면 이놈아 천하 갑부가 안 되겠냐
0: 아이고 형님 지금은 늦가을이라 제비가 없습니다요
1: 그러지 예. 3월 삼진날이 돼야 제비가 돌아오지
0: 그렇죠
1: 흥보야
0: 예.
1: 혹시 예. 삥아리 새끼 같은 것은 안 되냐
0: 안 됩니다요
1: 메추리 새끼는
0: 아 더욱더 안 되죠
1: 안 돼?
0: 네
1: 알았다 내년 봄만 와봐라 이양 남산 근처에 있는 제비는 싹 잡아서 풍기려버릴 건데 아, 가만
0: 예
1: 흥보
0: 예
1: 저기 저 빨간 거
0: 예
1: 저게 무엇이냐
0: 예 화초장 옷이다
1: 화초장
0: 예
1: 저 안에 뭐 들었냐
0: 은금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요
1: 은금보화가 흥보야
0: 예?
1: 너 저거 나 돌아
0: 아이고 그렇잖아도 형님 건너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 지어 놓았거마이다
1: 네가 놔주려고 저렇게 따로 목 지어 놨어
0: 예, 예,
1: 아따 그럼 신통방통 꼬부랑퉁이다 아 인마 말이 나와신 게 말이게
0: 예.
1: 내가 너 인마 어렸을 때 등글짝이다 얻고 얼마나 이뻐 엄성 치웠냐
0: 예 형님
1: 가져와
0: 아이고 형님 내일 아침 한시켜서 보내드릴 텐 게 건너가시죠
1: 무엇이었죠? 나 간 뒤에 저 안에 들어있는 은금 보안을 싹 빼리고 빈 퇴짝만 보내려고
0: 아유,
1: 얼른 가져와
0: 예 알았어 형님
1: 어이, 저, 아유 아이 저 도둑놈 새끼가 형제간에 저걸 하나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빠졌네
0: 아이고
1: 아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 참
0: 아이고 형님 무겁습니다
1: 뭐야
0: 형님
1: 아이고 멋이
0: 아이고
1: 많이 들었는갑다
0: 아이고 아이고
1: 무겁냐
0: 형님 응. 조심하시기라
1: 내비도 내가
0: 예
1: 요놈 짊어지고 가다가
0: 네, 형님
1: 내가 요 장에 그냥 싹 깔려갖고 네.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0: 자 형님 힘쓰시기라
1: 밀어라
0: 예 형님
1: 아이 흥보야
0: 예?
1: 너 시방 미냐 뒤에서 잡아 땡기냐
0: 아 밉니다요
1: 다시 밀어봐
0: 예 형님 자 형님 힘쓰시기라
1: 저리 가 이 도장님이 밀으란게 위에서 누르고 자빠져는게 밀어줘 저리 가
0: 형님 괜찮습니까요?
1: 흥보야
0: 예.
1: 나 똥개를 버렸다 가만 그런데 이 장 이름이 뭐시오?
0: 예. 화자 초
2: 자 장자 올시다.
1: 시라라고 자빠졌네. 지가 유식은 지기 짜짜짜짜. 정신 헷갈려 이놈아. 한 줄로 착 내려 읽어.
2: 화초장 올시다.
1: 화초장.
2: 네. 형님 예 살펴가시기.
1: 안녕히 들어가시.
2: 살펴가시기라.
1: 안녕히 들어가시. 어서 들어.
2: 태사.
1: 아, 나 참 눈꼴 씌어서 봐줄 수가 없네. 참나. 가만. 화초장이라고 그랬지? 잊어버릴까 싶은 게 외우음선 가야스겠다.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하나를 얻었다. 어디 언제 어디 언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0: 오리.
1: 내어봐라.
2: 예.
3: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웅? 웅?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 만나본 정민아 씨는 홍대 클럽이나 인디 음악 같은 국악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음악가인데요. 그런 그녀의 음악이 지난해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창작 국악을 소개하는 곡으로 실렸습니다. 아마도 오늘날과 소통하려는 그녀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인 듯한데요.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이렇게 오늘날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는 두 분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최윤영 씨와 곽동현 씨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민요의 변신, 어떠셨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옛 음악을 좀 더 친근하게 전하기 위해서 민요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무대를 통해서 참 참신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전통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절대가인과 박인혜 씨의 무대로 오늘날의 우리 소리를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한 음악들이 조금은 멀게 느껴졌던 전통을 여러분과 가까이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징검다리 건너편에 있는 전통과 조금은 친근해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가를 새롭게 풀어가고 있는 강유주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름만 끈질름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잠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의 지는 색이 하얘네요. 잠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지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사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넷.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고모네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보니까.
1: 살았네, 그래도.
0: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0: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음.
0: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 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방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 한 시간에 모든 거를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 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자 처음으로 하나 둘 다섯 일곱
2: 열
0: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 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0: 주는 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금 주황형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1: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한 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 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0: 자,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2: 오셨어요. 그러면 최준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아, 왜?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3: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어.
1: 어떤 걸로 섞을 거야?
3: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어.
1: 이렇게 같이? 야.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으로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0: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1: 아,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한국장애인종합예술협회 최지연
1: 감사합니다. 네,
0: 여기 앞에 올려놔 주시면
1: 화방에 하나 어서 주십시오.
2: 하나, 둘, 셋.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시름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야, 와우. 좋네요.
1: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1: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유태평양 씨.
1: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2: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3: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날아올라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로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오늘 자 오늘 공연 잘 봤어.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시대 경로 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그래.
8: 감사합니다.
7: 그래.
8: 예. 난 무엇보다도 저희 둘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예은 씨의 그
7: 모자란 표 네, 하나.
8: 근데 그 한 표의 부재를 오늘 안예은 씨가 딱 채워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유다
9: 삼각지대.
6: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10: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6: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11: 오, 여기 세다.
12: 정우연,
13: 신예진,
12: 조선판스타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14: 안녕하세요.

0: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10대 언니 동생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그 풋풋함이 너무 좋은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정우현 씨의 무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있어서 과연 이 무대는 어떻게 준비했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2: 제가 항상 언니들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3: 대진이는?
4: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5: 이 둘이 모여 조선 반스타를 접수한다. 근데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돌아보세. 아이씨고! 너와 나 같이 그린
6: 너와 나 입을 맞춰 드려야지.

0: 이거는 예진이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없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4: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강혜평.
1: 고맙습니다.
2: 당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다섯 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2: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3: 멋있다.
4: 어른이다, 어른.
5: 오늘이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1: 감사합니다. 네.
6: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7: 맞아
6: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7: 밝잖아요. 또
8: 밝아. 네.
9: 진짜 자매 같아요.
8: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10: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11: 오시아카 친구.
0: 국악계 신동 12살

0: 남자분!
1: 엄마의 1등 친구,
2: 엄마의 보디가드,
1: 우리는
2: 자랑스러운
1: 마마보이.
3: 형하고 동생 같아. 아, 이렇게 귀여워.
1: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2: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4: 어전에 입시하야 텀디디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죽일 지르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봐.
2: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의 엄청 팬이신데.
0: 와, 신화 참 좋으시구나.
2: 네네네.
0: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 이유진.
0: 유진아 유진아 보고 있니? 고맙다 유진아.
5: 엄마
3: 와,

0: 전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2: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0: 숟가락만 놓으면 형제야?
2: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3: 아, 제가요?
2: 네, 말하는 게
1: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4: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1: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배속부에서부터
4: 배웠군요.
1: 들었었거든요.
5: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1: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았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6: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7: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5: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8: 마이크를. 어? 아,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 아우 더워 아우 더워
8: 토끼는 둥긋 뚫은 도레도리 허리 난 늘씬 꽁지는 뾰뚝
1: 날 찾으리가 꽃만은 거니
8: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 용궁?
8: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
8: 가자.

0: 저녁에는 삼계탕 배 터지게 먹어보자.
1: 잘한다.
0: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더 빨리 갈 수 없어.
2: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0: 비행기?
1: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2: 어렵다.
3: 어떻게?
1: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4: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2: 잘해.
4: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5: 가렸어.
6: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였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7: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8: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9: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1: 13개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0: 어렵다. 좋아.
1: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10: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1: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1: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11: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1: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은우 군입니다.
0: 난 괜찮아.
1: 건욱은 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9: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랜드에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 이제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6: 응? 왜 울고 그래?
7: 그럼 너 이제 TV 나가서 막 우는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운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판 스타 만찢녀 윤예원.
1: 아, 예. 만찢녀.
2: 예, 예. 가리키 잡았잖아요.
3: 가야금 하면서 노래. 예.

0: 코리아 같아요.
1: 어머, 90년대생.
2: 아, 2000년대생인데?
3: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4: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5: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3: 네.
5: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3: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6: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3: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7: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8: 꽃보다 하주록

0: 트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1: 웃어주세요.
2: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국공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믿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1: 아, 귀엽다.
2: 너무 깜찍하다.
3: 아, 공주님들.
4: 윤예원 저 친구 엄청 잘한다.
5: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6: 야.
7: 14개. 후 14개야.
5: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5: 네, 김윤아 씨는요?
8: 본인이 놀랐어요.
9: 네, 제가
8: 기대 안 했어요?
9: 아니요,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 근데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에 노래 아니에요?
9: 네, 그렇습니다.
8: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9: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1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1: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거는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2: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 사실은 예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을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4: 뭐 다 비슷한 마음.
3: 선생님은 다
4: 비슷한
3: 마음. 너무.
5: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잘했다.
1: 감사합니다.
8: 무려 만찢녀와 소녀 난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힌 게
1: 조심하겠습니다.
5: 인정사정 볼 것 없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아~
9: 이분도 엄청 세지세요.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무명 가수 홍주.

0: 줌마 파워.
1: 줌마 파워.
2: 친정사정.
1: 친정사정. 친정사정.
3: 웃기다.
4: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5: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땅.
4: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6: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4: 서로 공감하면서.
6: 네. 네.
7: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반 스타트.

0: 간다 간다 간다 간다.
1: 못 찾겠다 개고리 개고리 개고리 나.

0: 와!
1: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이거 하는 거.

0: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1: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아,
0: 개꿀이
2: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야!
3: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아, 축하드립니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4: 감사합니다.
2: 아, 뒤에 근데 뒤에 올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찢어놨지. 예. 아, 방송 많이 오시네.
5: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6: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7: 친구들아 같이 놀자.
6: 니네 애들 몇 살이야?
2: 전 아홉 전 아홉 살이야. 난 9살이야.
7: 아, 난 11살이야. 나도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6: 예.
3: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7: 그러시구나.
6: 아유, 너무 좋죠.
0: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3: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7: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징징 나네 돼지라 징징 나네 하나 나라 밝은 나라 하나 나라 밝은 나라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2: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7: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2: 화이팅!
7: 화이팅!
2: 화이팅!
7: 화이팅!
1: 저희 조선판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8: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9: 좀 쉬었잖아요.
7: 네.
9: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존 못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7: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3: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10: 이제 첫 무대 하고 정말
4: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3: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4: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 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0: 어머, 그래.
3: 그래. 그래요.

0: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요.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아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0: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1: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살면서 중간에 이제 부모님 상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 상 치르고 와서 막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애가 둘인데 어떡해.
4: 아유 참.
1: 친정사정 볼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홍.
1: 아, 세다.

0: 호랑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3: 소리의 정석 천상 소리꾼 박성우.

0: 죄인인가? 나라 위에 싸운 우리 벌할자 누구인가? 누가 죄인인가? 벌할자 누구인가?
1: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린다.
2: 네, 정철웅님.
3: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4: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3: 거예요. 표정이
4: 좋지
3: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어, 내가 싫은가?
5: 헤비급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6: 그렇죠?
5: 생각이 듭니다.
6: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7: 지

0: 얼씨구.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끝판왕도. 예. 그러니까
2: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2: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4: 그러게 말이야.
2: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4: 그래서 이름을 본인
2: 아니면 오래 듣고 싶은
4: 거라고.
2: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5: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6: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7: 아니요.
6: 라이벌이라. 예예. 예.
7: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순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8: 박성우 씨는 14개네. 박성우 씨는 14개.
6: 지난번에 14개인데 거의 울킬이었죠.
2: 판소리 신도 맞아요?
7: 네.
2: 테너가 아니라?
0: 네. 판소리.
9: 판소리. 판소리도 되게 잘.
2: 성악하시는 분 같아. 네.
9: 도대체 무슨 곡 부르는 거야?
10: 가슴앓이라는 곡인데요.

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저희는 올스타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1: 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으트란 말이냐.
1: 천몽팀은 천몽팀은 천몽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3: 자, 감사합니다.
4: 아니 진짜
5: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 와, 대단합니다.
6: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7: 사실 이 노래가 가수마리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6: 그렇죠.
7: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죠. 듀엣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8: 가슴앓이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9: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8: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10: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밌는 게 한을 한.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9: 그래서 네, 한타 원래 한타령이에요. 네.
11: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호 씨 20년 네. 하셨어요?
12: 네.
11: 아, 그런데 굉장히 좋네요.
12: 아, 네.
11: 그리고 이쪽 분은
6: 아, 지금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
11: 그렇죠.
6: 아, 그래요?
11: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6: 아, 그렇죠.
11: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6: 그래요?
8: 그냥 애기예요?
11: 우연 이제 걸음마입니다.
8: 20년이 애기입니까 선생님?
11: 걸음마도
9: 애기.
6: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11: 네,
6: 아주
11: 맞아요.
6: 잘 맞췄네요.
13: 저번에 박성호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칭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6: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1: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해요.
14: 네.
11: 소리가 너무 좋아요.
12: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5: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16: 이것도 센데.
6: 명품 복근 원톱 핫스타. 원톱 핫스타. 조주환.
8: 나의 방제.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0: 어머나.
1: 걸그룹이네. 아, 아.
2: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왕의 남자. 남자.
3: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4: 그러게 말이에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2: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5: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6: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5: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어? 너도? 너도 약간
7: 알 것 같아요. 예.
8: 우선 럭스타 아닌데.
9: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5: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9: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 조주한 팀이었거든. 네.
5: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선곡했습니다.
2: 우리 집.
5: 우리 집으로 가자.

0: 원.
1: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2: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1: 맞아요.
3: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별로 합치면 30개다 보니까.
1: 네.
3: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2: 같이 올라가. 네, 저희는 꼭 같이 올라가.
3: 같이 올라가고자. 네, 네, 그렇게
2: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우리 판으로
0: 가자.
3: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0: 지금 뭐라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야?
5: 난이가 화가 났네.
6: 요새 국악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근데 이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
6: 거예요.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7: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6: 아, 이런 프로가 계속해야.
7: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4: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한 스타트!

0: 야.
1: 아, 공연 보는 것 같아, 공연.
2: 야, 뭐야. 아,
3: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1: 아, 근데 오늘 저 오픈을 안 했네요.
4: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아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3: 플리즈. 플리즈.
4: 어떻게 된 거야?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판.
1: 웅. 웅. 죽게 되고
2: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녀.
4: 이 노래
2: 들어볼래?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우리 임금님은 어디로 납시였나? 바다가 예쁘게 펼쳐진 인천시 강화군이었시다. 그나저나 물놀이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 이 바다 어디에 계실까? 한번 찾아보자.

0: 아침에 아주.
1: 안녕하세요, 임금님.
0: 피디 형만 왔는가? 야,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어? 지난번에는 속초 강릉으로 동해안 바다를 쫙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해안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2: 임금님, 풍광이 참 아름답소.
0: 이 조선시대 강화도는 말이야, 수도인 한양과 가까워서 아주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었지. 특히나 병인양이요, 신미양이요 등등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네. 아, 그건 그렇고, 디디 양반, 이 강화도의 갯벌 참 넓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가?
3: 어?
0: 모르는구만. 이게 무려 349제곱킬로미터라네.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1억 평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어? 정말 넓지 않은가? 이게 대한민국 그 전체 갯벌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한다지 아마.
1: 임금님, 근데 보통 갯벌 촬영 오면 이렇게 모래도 좀 들어가시고.
0: 갯벌 촬영을?
1: 발도 한번 좀 담그시고.
0: 나도 좀 들어가라고? 어? 이렇게 이 양말아.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누군지 자꾸 까먹네. 어? 나 미종이야, 미종. 만미짜, 임금 종짜. 내 저 임금이라고. 어? 너 왕참이네 말이야. 내 양말까지 먹고 지금 저 갯벌에 들어가라고? 아, 그거보다는 PD 양반이 들어가서 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 어? 저기 일해야죠.
0: 자기는 일한다고 핑계대고 이 아중에 얄미운 사람이야, 그냥. 참으로 넓고 아름다운 갯벌 아닌가? 어? 이 갯벌들에 얼마나 수많은 생물들이 있겠어. 아, 오늘은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이 녀석아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임금이 말하는데 갯벌에 들어가는 대신 이 갯벌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세요. 가겠는가? 따라오게. 시끄러워.
4: 얼쑤?
2: 임금님 말씀이 귀한 음식이 낫다. 선해진미. 그중에서도 귀한 것만 드신다는 임금님이 추천하는 그것 어디 한번 가봅시다.
0: 오호, 여기로구나.
2: 좋다.
0: 오늘 한번 장어를 부셔봐야겠다. 요놈의 장어 어딨냐? 어서 나오거라. 어디 보자. 여긴 말이야, 장어 한 우물만 파는 가게라서 다른 메뉴 볼 필요도 없다네. 장어를 먹기로 하고, 그리고 장어탕 있네. 장어탕 하나 같이 먹어야겠네.
4: 얼쑤?
0: 안 되겠다.
5: 장어를 한 살이나 드시고.
0: 잠깐만. 나 국물 매니아. 국물 매니아인데 장어를 먹는데 장어탕을 같이 안 먹을 수 있나? 이 사람 아주 그냥 깐깐하기만 하고 음식 먹을 줄 모르네. 어디 보자. 사장님.
6: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오셨어요?
0: 예. 여기가 강화에서 갯벌 장어가 제일 맛있다고 제가 왔거든요.
6: 아, 그러세요? 네,
0: 잘 찾아온 거죠?
6: 아이, 그럼요.
0: 저 그 장어 1kg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같이 먹게 장어탕도 하나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6: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갯벌 장어하고 민물 장어 두 가지가 있어요.
0: 아이고, 갯벌 장어로 먹어야죠. 그렇죠. 제가 그거 먹으러 왔는데.
6: 예,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감사합니다.
6: 네.
0: 아, 요즘은 부캐랑 복캐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
2: 야, 임금님! 여기 펄펄 뛰는 갯벌 장어들이 있어요!
0: 실례합니다.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제가 갯벌 장어 먹으러 왔다가 그 장어가 너무 시라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실물 장어를 좀 영접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이 집 안에 있는 애들이 장어죠?
7: 예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네네. 우와. 야,
8: 애들이 그냥 막 힘이 넘치네요.
7: 예. 이거 힘이 엄청납니다.
9: 벌써?
7: 예.
8: 힘이 엄청나 보이는데 저도 그 힘을 한번 느껴볼 수 없을까요?
7: 아, 예, 한번 잡아보세요.
8: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장어를 처음 봐서. 예, 예, 또 잠깐만 알아. 오, 오, 꿈틀거. 오, 오, 잠깐만. 오, 이 녀석. 이리 오너라 이리 싸. 오, 물지 않죠?
7: 예, 예.
8: 오, 잡았다. 와, 이거 진짜 미끄럽다. 야, 이게 얘가. 아니, 이게 잡으려고 해도. 어쩜 이렇게 잘 빠져나가죠? 와, 잡을 수가 없네.
0: 아이, 부끄러운 나이타네, 이 녀석들이.
8: 야, 얘네가 다 갯벌 장어인 거죠?
7: 예, 예. 장어는 다 반자연산이에요.
8: 네, 네, 반자연산.
7: 치어를 잡아서
8: 네, 네, 네.
7: 양치장에서 양식을 해요.
8: 아.
7: 그럼 성어가 되면
8: 네, 네, 네.
7: 이거를 갖고 와서 네. 이 강화도 갯벌에다 3개월이 안 되게 갯벌에다 풀어놨다가 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8: 아.
7: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지, 자연산이 거의 되는 거죠?
8: 네, 네, 네.
7: 예, 예.
10: 이분이 오늘따라 눈이 참으로 맑고 초롱초롱하십니다.
8: 내가? 난 몰라 초롱초롱한데.
10: 그동안 몸보신 몸보신 노래 부르셨는데 오늘 몸보신의 끝.

0: 사랑을 지도하셨습니다.
1: 우리 PD양만 똑같이 나겠구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뭔가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자 그거 아닌가? 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장어잖아. 장어. 장어가 뭔가? 어? 몸보신의 끝판왕. 어? 그러니까 꼭 먹으러 와야지 여름 끝나기 전에. 어? 안 그래? 너무 먹었나?

0: 손질한 장어네요?
1: 네네. 아. 네. 손질을 해서 이렇게 네. 잘라서 여기서 네. 초벌을 합니다.
0: 아, 여기가 지금 초벌 구매하는 네. 과정이군요.
1: 또 이렇게 초벌을 하게 되면 아. 적당한 수분하고 유분이 네. 초벌을 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장어가 훨씬 더 담백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좀 뿌려줍니다.
0: 아, 여기 지금 와인인가요?
1: 예, 예. 이렇게 뿌려서 초벌을 하게 되면 네네. 장어의 그 특유의 약간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이 와인으로 인해서 초벌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벌이 구워져서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럼 저는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1: 잠깐 기다리시면 네. 금방 맛있게 구워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기대하셔도 됩니다.
0: 그래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예,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2: 통통한 장어를 와인과 함께 초벌구이. 잡내 싹, 군침 싹. 이제 임금님 상에 갑니다. 이건 무엇들이냐? 각종 곁들인 반찬들이 그룩하구나. 끝도 없이 반찬들이 한가득. 상다리 휘어지겠네.
0: 이게 참으로 푸짐한 한 상이로구나. 이야, 내가 그동안 푸짐한 상을 많이 받아봤지만 오늘은 아주 유난히도 푸짐한 한 상이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이 각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니까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응? 상우야, 아니 근데 이 주인공 장어는 어디 갔나? 응? 기다리라고? 아니 나 지금 다 지금 맛있게 먹을 준비 다 됐는데 어이 기다리긴 힘들어라. 장어야 빨리 와라. 아이고 왔구나.
1: 네, 장어 나왔습니다.
0: 예. 예.
1: 장어는 저희는 이렇게 초벌을 해서 나옵니다.
0: 초벌을 해서?
1: 흠실하니 좋지요?
0: 우와, 오우 진짜 두툼하네요.
1: 예. 이게 바로 강화도 갯벌장어예요.
0: 이야.
1: 꼬리도 좀 한번.
0: 아이고 꼬리. 예.
1: 예, 꼬리 좀 하세요.
0: 네. 어우, 어우 꼬리가 계속 움직이네. 이야, 오우 이거 어쩜 이렇게. 이거 봐. 이야. 이렇게도 두툼하네. 아니 이렇게 집게로 한쪽 면만 잡았는데도 흐트러짐이 없네. 어? 이거 봐. 오, 갯벌 장어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어? 이야.
2: 두툼한 장어가 참 신나오. 오늘 임금님 기력 충전 제대로 하시겠네. 아이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오.
0: 이거 아우 이 굽는 향을 이걸 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 아쉽다. 아이, 아쉽다. 어쩜 이렇게 살이 탱탱하냐?
3: 응? 어? 야, 맛있겠구나!
0: 오우, 이게 갯벌 장어의 힘인가? 어? 엄청 탱탱하네. 아이고,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구나. 응?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장어 여 녀석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네. 이거 누구야? 야, 아이고 고소해라. 향이 어떻게 고소하지? 입안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네? 응? 야, 어찌나 퍼덕거리는지 겨우 먹었네. 아, 이야, 이게 갯벌장어의 힘인가? 응?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었는데도 고소하고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응? 한번 더 먹어보겠네.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장어만. 아, 고소. 으아.
2: 맛있구나!
0: 이래서 갯벌장어 하는 거야, 응?
4: 강화도 갯벌장어 드셔보니까 어떠십니까?
0: 당연히 맛있지, 어? 달래 갯벌장어인가, 어? 갯벌에서 그냥 좋은 양분 먹으면서 나온 아이들 아닌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내가 그동안 장어 먹은 것 중에 아, 으뜸이라면 으뜸일세, 진짜.

0: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장어 하면 풍천장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1: 아이 무식한 사람 같은데 무식한 사람 무식해 이 아니 풍천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0: 지역명 아니야.
1: 전국 활도 지도를 펴놓고 풍천을 찾아보시게 풍천이 있나? 어? 풍천은 바다와 민물 만나는 곳 거기 어딘가 강하구. 그러니까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 다 강하구다 이런 뜻이지. 어? 풍천이라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닐세.
2: 자 어디 보자. 응? 뭐 다 할 수 있어 뭐라고 갖가지 메뉴를 찾아주셨는데 응?
1: 하나씩 맛을 봐야겠지. 이거 뭐 어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하고 비슷한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네, 열네, 열네, 서른 하나.
2: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일단은 얘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 곁들여진 메뉴들과 함께
3: 맛있겠구나!
1: 아우! 응? 요거 말이야. 표고하고 보리를 이렇게 어? 마치 양념장처럼 해가지고 하신 거라는데. 자, 잘 싸서.
4: 맛있구나!
2: 장어의 고소하고 탄력 있는 맛과 명이나무의 새콤하고 알싸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그 맛이 아주 참으로 조화롭구나. 자, 이번에는 어? 이거 뭐냐? 강화도 순무 김치 같은데? 어? 자, 요거 순무 김치랑 장어를 같이 올려서 어? 요거만 조금 발라서 먹어보자. 이야, 요거 어떤 맛일까?
1: 응? 어, 이거
2: 봐. 이야. 강화 순무의 아삭한 맛이 장어랑 어우러지니까 약간의 그 느끼함은 딱 잡아주네. 응? 그러면 맛이 아주 좋아졌는데. 어,
1: 요거 사장님이 특별히 요렇게 한번 먹어보라 그러시던데. 응? 매운 고추, 홍고추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셔가지고 요거 절임인데 절임들하고 같이 장어를 먹으라고 이렇게 넣고. 장어야 참으로 반갑구나. 어?
4: 맛있구나.
1: 고추 절임에 짭조름 맛이랑 칼칼함이 어우러지니까
2: 이게 장어 느끼함 잡는데 1등이네 1등. 이게 계속 먹었다가는 밤새도록 먹을 것 같으니까 어? 내가 좀 변주를 좀 해야겠네.
5: 저, 사장님 여기 뿌리 이렇게 바르는 소스도 주시죠.
2: 네.
4: 이것이 무엇이냐? 갯벌장어를 더 맛있게. 이 집만의 특제 소스에 갯벌장어를 북담 가서 맛있게 구워주면 빛깔부터 아름답구나. 맛이 궁금해. 임금님 빨리 먹어봐요.
1: 향긋한데? 맛있다. 양념 자체가 엄청 향긋하네. 야, 이 양념구이도 기대되는데?
6: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구우시네요.
1: 아, 피디 양반이 다들 진짜 너무 어? 띄엄띄엄 본다니까? 어? 내가 그래도 저 집에서 저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어? 내가 그래도 대장금 출신. 아닙니까 내가. 어. 자, 어. 아이고 잘 익었네. 어디 보자. 얘부터. 오호호. 잠깐만 얘는 어떻게 먹나? 응? 자, 쌈채를 아까 주셨는데 쌈채 절임에다가 한번 올려서 이거 쌈채 절임에다가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4: 맛있구나!
2: 맛있어.

0: 달라, 달라.
1: 뭘 갖다 놓고 다 잘 어울리는데? 응? 묵은지에다가 한번 잘 싸서 먹어봅시다. 아.
2: 이건 또 맛있다, 야.
1: 야, 이게 장어가 자칫 기름기가 많아서 아무래도 많이들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처럼 양념을 해서 드시고 이러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3: 그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힘 좋기로 또 유명하다는 강화도 갯벌 장어. 오늘 임금님의 입맛을 아주 꽉 잡아버렸구나. 이 집만의 각양각색의 밑반찬에 갯벌 장어의 맛이 입안 가득 울려 퍼지네. 임금님 참 야속하오. 우리도 불러서 한 점 같이 먹으면 어디 덧나오.
1: 강화의 갯벌 장어가 아주 훌륭하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면은 이제 고정 코너가 코너 속의 코너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종의 동의보감. 갯벌 장어는 고단백 식품으로 자양 강장, 피로 회복, 체력 증진에 효과가 아주 좋다네. 그리고 비타민 A, E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네. 그 비타민 A가 많다는 거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면역 세포의 주재료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면역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해준다네. 이렇게 좋은 장어를 어찌 안 먹을 수 있겠는가.
3: 이렇게 좋은 장어 다음으로도 대령하겠나이다. 갯벌 장어를 넣어 진하고 구수한 국물 뚝배기에서 뜨끈하게 끓여내니 그 맛이 참 궁금하오.
1: 이야, 아주 그냥 장어를 끓여가지고 제대로 우러났네. 어? 어디 보자. 내가 일단 국물부터 좀 맛을 좀 봐야겠네. 오리하고 뼈를 갈아 고와서 우느라. 뼈하고 머리를 푹 고와서 육수를 낸 거라서 그런지 국물 맛이 깊고 담백하네. 어? 구수한 맛도 나고.
3: 맛있구나.
1: 뭐가 들어간 거야? 장어만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이 나지? 진짜 깔끔함하고 또 구수함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함과 구수함이 어우러질 수가 있지? 이야, 하나, 둘, 훅훅 비벼서 역시 장어탕은 약간 걸쭉한 맛에 먹는 거거든. 응? 근데 걸쭉한 느낌인데 담백하면서 깔끔해. 희한하지 않아? 내가 이런 걸쭉한 장어탕을 좋아하거든. 맛있어, 맛있어. 장어 한 마리를 다 먹는 재미니, 응? 이거 하나로도 얼마나 푸짐한 한상인가. 참으로 뜻 있는 한상이었네, 응? 오늘 한번 갯벌 장어로 푸짐하게 잘 먹었네. 어이구, 맛있다.
4: 장어를 드시고 나오시니까 용안이 유달리 더 반들반들하시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1: 좋은 기름을 가진 장어를 먹었는데 여보, 나 오늘 장어 먹고 들어가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장어 먹고 들어갑니다. 예, 사랑해요, 여보.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 달리네.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이로구나. 야, 이놈을 당장 보박하라! 내가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0: 되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주되는 곡들을 작곡한 안효영입니다. 음악이 있는 마을 연주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원들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물도 마실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지금 들으셨던 곡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어서 들으실 곡들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맨 처음 들으셨던 키리에와 오마뉴 미스테리움은 라틴어 가사를 가져와 쓴 곡입니다. 오래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듣고 불렀던 가사를 가지고 작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신비함을 키리에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로, 예수 탄생의 경이로움과 의미를 담고 있는 오마뉴 미스테리움에서는 색채적인 화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반면에 청산별곡은 우리의 오래된 텍스트지요. 사러리 사러리 라따로 시작되는 이 노랫말은 고려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향유한 문학이자 삶의 노래였습니다. 원래 청산별곡은 제가 사용한 것보다 더 텍스트가 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랫말이 가지는 이미지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와닿는 노랫말을 발췌해서 썼고요. 음악적 전개를 위해 연의 순서를 조금 바꾸기도 해서 총 4곡으로 구성해 작곡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들으실 작품은 위로의 노래들입니다. 각 곡의 제목들은 해피 엔딩, 씨앗, 질환 주교를 꿈꾸며입니다. 위로라는 키워드는 우리 음악회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주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음악으로 위로한다는 말 자체가 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이 주는 위로가, 그리고 음악으로 위로받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사도 써봤는데요. 먼저 햇빛 엔딩은 바람 분다, 또 해가 진다, 겨운의 기다림으로 꽃 핀다 는 짧은 노랫말을 가집니다. 씨앗은 씨앗의 내 모습을 투영해 본 겁니다. 너를 가만 보았더니 너는 나와 같더라고. 우리는 빛을 향해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꽃을 피운다고요. 우리의 리듬과 선율을 사용해 제가 씨앗을 보며 느낀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샐러리

칸타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셀로리맨 칸타타는 정말 음악에 있는 말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시도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합창단의 위촉 작곡가로 만남을 가진 뒤에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지휘자이신 홍줄천 선생님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거창한 것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얘기를 하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2018년을 살아가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젊은이들의 취업 준비 이야기, 첫 출근의 설렘부터 결혼하고 육아하고 전쟁 같은 회사 생활을 견디며 나이 들어가는 평범하지만 굵직한 이야기를 칸타타라는 형식에 담기로 했습니다. 가사에 따라 음악은 투박하게 흐르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하게 또 진지하게 여러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커리어 우먼에서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육아까지 도맡는 고단한 젊은 여성들의 현실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40분 남짓한 음악이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훨씬 더 무겁고 영화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시간 이 칸타타를 통해 여러분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건넬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0: 출력은 시청역입니다. 한국창작합창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분들은 시청역 3층에 음악이 있는 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 문 열렸다!

다음 면접 번호 들어오세요.

그런데 오늘은 월급 날.

0: 내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녹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내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의정, 왕실 의정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이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류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으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새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0: 한 아이가 장단에 맞춰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있다. 조선 최고 궁중화원 김홍도의 무동. 그런데 이 그림엔 몇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춤추는 아이와 악사 6명. 무동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조선 정조 때의 화가 단원 김홍도. 20대 초반에 궁중화원으로 명성을 날린 천재 화가다.
1: 네, 이 무동은 김홍도의 풍속화첩 25개의 그림 중에 하나로 김홍도 풍속화첩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 중에서 무동의 백미는 무용반주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여 그렸다는 것. 긴 소매자락을 허공으로 흩날리며 춤추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 밖으로 뛰쳐나올 듯이 역동적이다. 살아있는 표정과 숨죽이는 호흡까지 그대로 느껴지는 현장감. 하지만 주목할 것은 악사들. 자세히 보면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제각각 다르다. 좌고, 장고, 피리, 대금, 해금 순으로 앉아 무용반주를 하고 있다. 피리 연주자만 두 명이고 나머진 한 명씩이다. 이러한 악기 편성을 사면육각이라고 한다. 본래 사면육각은 글자 뜻 그대로만 보자면 세 개의 현악기와 여섯 개의 관악기를 의미한다. 악사의 복장을 보면 장구, 피리, 대금 악사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좌고, 피리, 해금 악사는 모자의 끝부분이 뾰족한 형태의 전립을 쓰고 소매의 폭이 짧은 협수를 입고 있다. 피리 한 사람과 해금은 그 위에 크자를 덧입었다. 조선시대엔 착용하는 관모와 복식에 따라 신분을 나타낸다. 즉, 악사의 복식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립 형태의 모자와 크자를 착용한 악사는 군악대에 해당하는 세악소. 그리고 갓에 두루마기를 걸친 악사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직업 연주자들이다. 실제로 궁중악사들은 민간 예인 집단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궁중에 일이 없을 때는 민간에서도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관청에 속해 있는 악사와 민간의 악사가 함께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일반적인 연주 자세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좌고를 치는 악사는 북채를 두 개 들고 연주하고 있는데 현재 좌고는 북채 한 개로 연주한다.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악사의 모습에서 김홍도의 국악기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김홍도의 무동 속에는 무동의 춤사위뿐 아니라 우리 전통악기의 신명나는 연주와 흥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같이 퍼!

0: 최수연이는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호영문화각사는 갑도가급을 마련할즉 왕십리 정유유 동궁 알리는 백호로 따라들 거자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
1: 9시에 왔거든.
3: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먹고 해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아, 네가 한 거.
1: 아, 그거.
0: 그거 깔 때는.
1: 네. 이 오줌치는. 깔지 찼어.
0: 아,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아.
2: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0: 애들 벌써 왔네.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3: 진짜 나 실도 안 갔는데. 나
4: 깔때. 나
5: 첫째.
4: 11시간 못해줬어요.
6: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 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식.

0: 친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너가 힘은 선생님 옆으로 앉고.
3: 네.
2: 여기 조이콘
3: 그래.
2: 자, 그래. 이렇게 어서 펴서 그렇게 앉자고.
3: 네. 앉아.

우리 그 잡가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오늘 장단 두 곡을 쳐요.
1: 최수연 선생님 거를요?
0: 네.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7년에 첫 발표 완창을 올리고 지금이 딱 5년 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작가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수현 씨는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거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4: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0: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1: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3: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3: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3: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3: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3: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3: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4: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5: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4: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5: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두꺼비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찾아.

안녕하세요. 같이 함께 박수 쳐볼까요?

0: 정안금 맨수인계 나라수고 성찬동원도 협정거리사 보성용 난시대 손예비로 폭돌매고 장창호다 합자랑을 이루 단처야못되고 한발 정기 놓고 또 한발 정기 놓고 축축축축거리고 건너간다.
1: 여러분 다 같이

단도는 출도를 헌연 후에 서울로 올라간 춘향을 연료로 포착하고 남은 꼴 백성들 세역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누리더라. 그디아디 알소냐 터질 터지리로구나. 뭐라고요? 여기 볼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여기도 볼게요. 얼씨구 좋다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해지나 칭칭나네 띠어보세 띠어보세 신명나게 띠어보세

0: 전통만 살구지고 패기다 칭칭나네 패기다 칭칭나네 다같이 얼씨와 좋아자 찬양다 얼씨와 아버지 패기다 칭칭나네
1: 패기다 칭칭나네
0: 아버지 춤추고 계신가요? 춤추고 계세요?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다시 머리로 박수!

0: 칭칭 나네
1: 배지다 칭칭 나네
0: 배지다 칭칭 나네

0: 되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셋.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는 전통이 담겨 있는데 그 전통은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변화했다. 한국 전통 악기로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음악인들의 세계 여행을 동행해보자.

0: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럽은 음악 열기로 달아오른다. 2018년 세계음악박람회 워맥스가 올해도 훈풍 속에 막을 올렸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매년 유럽 주요 도시를 소유하는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에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기획자, 음반사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참석해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펼친다. 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곳. 음악 전문가라면 반드시 찾는 이 거대 음악 시장은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는 1987년에 생겨났다. 서양의 클래식과 팝을 제외한 제3 영역의 음악, 즉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다.
1: Womix is a platform for the music industry. There are several music markets that provide such a thing. In that type of musical working field, we are the biggest trade fair.
2: It's important to have a few events where you can have a good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worldwide.
0: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전문 관계자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 이 무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해외 에이전시나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3: 사실은 여기는 전 세계 음악 마켓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총알로 하는 총이나 이런 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0: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시장인 워맥스는 세계 제3음악의 각축장이다.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참가자들 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루시베라의 경우 가창력 외에 전통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올해 한국 대표로 선정된 타악기 주자 김소라. 국내 최초의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마켓.

0: 마켓 A팜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웜엑스에서 한국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 국악 뮤지션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 덕분이었다. 최근 한국 뮤지션들이 이곳 웜엑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소라는 역대 최대 신청서가 수혜도한 올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1: 매년 한 1,300개에서 1,400개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히면 이제 매 33개 정도만 딱 뽑혀요. 공식 쇼케이스로는 지금 거의 한 300대 1 정도 더 넘는 거죠.
0: 우리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은 김소라는 한국 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된 것이다.
2: And Kim Sora is just an exquisite performer. She's so talented. She knocks me out when I see her live.
3: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와 보니까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또 솔리스트로는 처음 선정이 된 거라서 좀 보람도 차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0: 영국 남쪽 끝 해안 도시 이스트보운에 한국에서 온 4인조 밴드가 등장했다. 검은 고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 블랙 스트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를 올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돼 영국을 방문했다. 2011년에 결성된 블랙스트링은 검은고 주자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 3명의 국악인과 재즈 뮤지션 1명의 조합은 시작부터 이색적이었다.
4: 잘하자. 정수 씨가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5: 저희 공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런던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012년도였는데 6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0: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계와 재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랙스트링. 동양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며 그들의 음악 역시 국경을 뛰어넘었다. 블랙스트링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까지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음악적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0: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학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하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섞어서 예술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런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섞여 있는 만큼 가장 큰 월드뮤직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20일 Songlines Music Awards. 블랙스트링 멤버들이 수상과 기념 공연을 위한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송라인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반겨준다.
2: Very good to have you here. I hope that next year I can come and,
3: yeah.
2: and
3: you know. You did a great choice. Choose the black street this hour.
2: Of course.
1: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는 세계의 다양한 컨텐츠

0: 컨템포러리 음악과 월드뮤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의 리뷰와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1: musicians not just in Korea but all around the world are doing in updating their traditions, updating traditional music and having

0: 수상팀이 다섯 팀인 만큼 무대 리허설도 밴드별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동안 월드뮤직의 대세는 아프리카, 라틴, 인도 음악이었다. 그러나 점차 월드뮤직이 하향세를 보이며 그 틈새에 한국의 국악 밴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아프리카와 가까운 만큼 아프리카 음악이 유럽 시장에서 대세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 Yes, because it's a melting pot of different styles of music. We thought as Makumba to just kind of like fuse our own traditional styles with these sounds also that we grew up listening to so we can create our own sound that we appeal to young people and also older people.
2: Thank you.
0: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수상 무대를 장식하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이 모여 즉흥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해왔다.

0: 계속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투어를 잡고 좋은 공연들을 잡고 또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좋은 공연 리뷰들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1: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낸 블랙 스트링.
2: They have a wa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music, which I think Western audiences find perhaps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approach, and with their sort of jazzy approach to their music, I think they really speak to a wider non-specialist audience.
1: 밤이 내린 런던에 Song Lines Music Awards를 축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시상식을 앞둔 지금 가장 흥분되고 떨릴 사람들은 바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들일 텐데.
3: Nice to meet you. Congratulations.
4: Thank you.
1: 대륙별로 총 다섯 지역에서 최우수 앨범으로 선정된 수상팀들이 무대 뒤에서 만났다.
5: Yeah, it's great. Yeah, it was
6: sounds
5: great.
6: Okay.
5: Sounds okay.
6: I was really impressed because Black String's really hard to do quickly.
7: And they sounded fantastic.
5: Yeah.
8: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onglines Music Awards, but we've always put an event on like this since we launched the magazine back in 1999.
1: 지난 10년간 요요마, 크로노스 콜텟 등 세계적인 수상자를 배출한 Songlines Music Award 무대에 선다는 건 수상자에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한 무대에서 다섯 대륙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현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대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는 건 수상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9: The country is South Korea and the group is Black String. They are an amazing quartet led by Mongo Zilafair, Yoon Jeong Hyo. They came up with an extraordinary bit of fusion between the Kamungo and the Northumbrian pipe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Black String winners of Songlines Asia and South Pacific Award.

블랙스트링의 강점은 4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지만 각자 가진 소리도 완성도 있게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거문고, 대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인 기타가 합쳐져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도 중심의 깊은 뿌리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의 해체와 조합을 발견할 것이다.

0: 블랙 스트링의 검은 날갯짓이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휘날리고 있다.
1: 3, 2, 1, go. Sing to
0: me. 서교동의 옛 이름 잔다리를 따온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부근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 100여 팀과 락, 펑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음악을 즐기며 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이 페스티벌의 장점이다.
2: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라는 쇼케이스, 가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케이스를 갔을 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한국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어차피 비용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자.
0: 뮤지션은 쇼케이스를 통해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산업 관계자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음악 비즈니스 플랫폼인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무대 교류, 공연 부킹, 앨범 계약, 에이전시 계약 등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교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도 알아보는데
3: 요즘 비주류 대중음악의 범주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개런티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로벌 음악 시장 안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같더라고요.
4: 국악 같은 경우 만들자고 계속 공연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이랄지 음원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발현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 창의성 하나로 세계를 열광시킨 한국의 밴드가 있다. 피리, 해금, 검은고와 기타, 드럼으로 록과 헤비메탈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은 짬비나이.

0: 감사합니다.
1: 2010년 결성된 잠비라인은 지난 3년 동안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150회 가까운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 I was like, wow, what's this? Because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aw a Korean band mixing, like playing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making rock music.
1: 워맥스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보다 유럽에서 잠비나이를 먼저 알아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다.
3: When I first heard that we were signing a band from South Korea, I was like, whoa, that's new. We've never worked with it. I don't think we've worked with any bands from Asia. So I was surprised. And then when I heard it, it was unlike anything that I had listened to before.
1: 유럽을 열광시킨 잠비나이가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하는 첫날. 해금 파트부터 시작했다.
4: 그 트랙 5번은 다음번에 템포 조절하고 난 다음에
1: 잠비나이 멤버인 이루, 김보미, 심은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 동기들이다. 졸업 후 10여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창작부터 연주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5: 160에서요. 네.
4: 네. 대면 얘기해달라고.
1: 1집과 2집의 파격을 경험한 세계 팬들은 잠비나이 3집에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6: 3집은 이제 메탈 음악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락 조금 무거운 헤비 포스트락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좀 1, 2집은 공격적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1: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 대신 자신들만의 락과 헤비 메탈을 만들어 연주한다.
5: 맨 마지막에 따리리라란 이렇게 끝날 수 없나 따리리라 하고 끝나니까
7: 아 진짜? 지금 방금 찍은 데서 반절 뒷부분에는 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짜그러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
5: 들어볼게요.
1: 작사, 작곡, 연주를 겸하는 이들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무게감 있는 가락 그리고 거친 리듬을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해 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체화된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현한 것이다.
6: 잠비나이 곡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 그냥 국악기를 섞는 게 아니라 국악 드럼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국악의 그 특성을 해치지 않고 섞일까. 또 국악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국악 선율은 아니지만 국악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1: 영국은 팝과 락 음악의 본고장이다. 이곳 영국의 전형적인 인디 음악의 지원자인 사이먼 레이먼드는 벨라 유니언 레코드사 대표.

그가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사이먼의 아지트.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며 신이 난다고 한다. 음악은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고 음반 판매와 방송은 부산물일 뿐이라고도 한다. 벨라 유니온은 잠비나이의 앨범을 두 장이나 냈는데 사이먼은 잠비나이를 발견했던 2012년을 아직도 기억한다.

0: 레코드나 CD에 담겨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은 음원으로도 유통이 되지만 무엇이든 음악에는 틀이 필요하고 그 틀을 만드는 일이 곧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1: Alr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 first Jambonai album. This is called Difference, which everybody loves. It's called Connection.

0: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1인 기획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인 박지한은 오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1: 스웨덴 갔다가 스웨덴 우살라에서 공연하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공연하는 거고요.
0: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 전통 대중음악 파두의 발생지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음악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박지한은 한국 전통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파두의 고장 리스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것이 박지하의 미션인 셈이다. 박지하는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 겸 작곡가로 2010년 여성 듀오 수음으로 데뷔해 두 장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다. 2017년 솔로로 독립해 혼자 기획하고 공연하며 1집 음반 커뮤니온을 냈고 얼마 전 2집 음반 필로스도 발매했다.

0: she sent me the music of her solo project, Park Jiha. And I felt like, wow, this is again, I mean, she's such a fantastic musician. And it's beautiful. And I got her in contact with her European label, or the international label now, Glitterbeat. They were like really thrilled when I sent them the music. And again, they did a very good job on promotion when they released the album.
1: As we are really very happy with the release, with the sales, with everything, she was well accepted in our market. I'm sure we do the second album.
2: 박지하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기획사도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워맥스 등 해외 마켓에 진출했다. 이후 공연이 음반 발매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 팬들에게 속삭이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지하. 사람들이 왜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3: 제 음악이 엄청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다양한 장르의 시장에서 계속 뭔가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의 역사를 되짚어 가본다.

0: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향한 갈망과 떠나보낸 이의 기다림이 사무친 파도.
1: 여기 동그란 판에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 곡에 어떤 그런 음정들이나 그런 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 음악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은 음악을 만든다.
1: It's all about Portugal and all about Portuguese roots, Portuguese identit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you can, you are touched, you are sometimes deeply touched by the feelings, by the emotional message that music can transport. And Fado is all about the message, it's all about the history.
0: 파도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파툼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도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듯한 창법과 구슬픈 기타 소리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애상과 닮은 듯도 하다. 끊임없이 위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박지하에게 포르투갈의 민족 정서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0: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옛날 사람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빠두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지만 이 나라만이 가진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리스본 뒷골목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파두를 들으며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포르투갈의 오늘을 느껴본다.

0: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1: It's beautiful. You too.
0: Okay. 이제는 박지하가 리스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차례. 박지하는 국악의 음계를 보충해 줄 악기를 찾아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과 함께 커뮤니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연주한다. 국악을 벗어난 음악을 만나고 싶었던 박지하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을 때 우리는 교감한다.

0: 남산 한옥마을에 대금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 소리를 따라 한옥으로 들어선다. 외국인들에게는 좌식이 어려운 만큼 한국 전통음악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듣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음악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Journey to Korean Music.
1: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Journey to Korean Music은 그한 약 140여 명의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전통 예술의 해외 진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So, and usually with this sort of event her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to Korea. So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music,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 the first time.
0: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와 산업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생산된다.
3: Thank you very much.
4: Yeah. How about April?
3: Yeah, yeah. The year after maybe?
4: Yeah, yeah, yeah.
3: But it was really good.
4: Yeah, yeah.
3: But so praise was so good.
4: Yeah, yeah.
3: Yeah, your team is, everyone is perfect.
5: I was really surprised from the musicians. I was really happy to see talent people and the professional people, because I can see there is also at the beginnings of the showcase there is people who are start to begin, but they are in good direction.
0: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은 일주일간 외국 음악 관계자들에게 전통 쇼케이스, 루키 쇼케이스, 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국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6: 많이는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라고는 생각을 해요.
0: 이번 공모전에 신청한 팀은 모두 45개 팀, 그중 최종 11개 팀이 선정됐다.
7: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준에 두었던 건 뭐냐면 너의 색깔, 너의 목소리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저도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말을 똑같이 그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색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대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나 매우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가줌으로 인해서
0: Journey to Korean Music에서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신인들을 위한 루키 쇼케이스. 검은고와 시를 결합한 실험적 무대.
8: 미래 무서운 아이.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판소리. 양금, 베이스 기타, 퍼커션으로 국악과 홍대 인디 음악을 결합한 팀도 눈에 띄었다.

키스 하워드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의 음악학과 명예교수로 한국학과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가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작품도 있고 북한의 악기도 있다. 그가 세계 여러 나라 악기를 비교하며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0: or the instrument that Bach was writing for. So why did I discover this? Well, actually, because of Korea. When I went to Korea, I started learning the kayagum, and I started learning other instruments, and I started studying instruments. On the kayagum, when a string breaks, the performer repairs it. On a modern piano, when a string breaks, you get a specialist to come and replace it. Here's the tuning pegs. Yeah, so I do all my tuning, and I replace strings, and I look at things. So Korea taught me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instrument can be very close. So having discovered that in Korean music, and having written about Korean instruments, I came back to my own culture and started thinking about what came before the piano. What were composers writing for? Mozart, Bach, all the way through to Beethoven.
1: Keith Howard 교수에게 국내 신인 연주자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중 관심을 보인 연주자가 있었는데.
0: It's appealing. And as she structures the piece with her other musicians, and we see differences and familiarity, the sort of chango sounds. We know all sorts of things are going on here which are from elsewhere, and we identify them with that difference, which is very appealing. But there's enough in the meter and the rhythm for a Western audience to think, yeah, we can go with this, we can enjoy it.
1: 검은고 주자 황진아는 2010년부터 정가학회 단원으로 활동했지만 솔로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이다. 루키로서 전통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음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일까?
2: 그래서 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화려한 주법, 뭐 빠른 속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진 소리 자체요. 전통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그것들로 지금에 맞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터칭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 전통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2018 워맥스 쇼케이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드디어 워맥스에서 한국 대표 김소라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 공연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1: Good luck.
2: You too.
1: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if it rains, it's going to be really good for you.
2: Yeah, because my title is A Sign of Rain.
1: Time, which is good. You can relax a little bit. You have half an hour.
0: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1: So it's like a 5-second walk.
2: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쇼케이스 전에는 악기 점검과 사운드 체크도 필수다. 라이브 무대이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잘 맞지 않나 보다.
3: 이쪽에 장 모니터 좀 주세요. 하울링이 계속되는데.
0: 1600석 공연장에서 소리의 울림을 잡기는 쉽지 않다. 45분 동안 가야금, 피리, 타악기와의 협연과 장구 독주로 여섯 곡을 연주해야 한다. 보통 500석쯤 찬다는 객석이 얼마나 채워질까? 초조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고조에 달한다.
4: 거기가 라이브.
0: 타악기 협연으로 막을 열었다. 관객의 반응이 무대로 이어진다. 김소라는 9살 때부터 25년간 한국 전통 타악기를 연주해왔고 10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워맥스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예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이 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대했던 무대가 마침내 끝났다. 공연은 어제의 일,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5: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예술가의 아마 특권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단계 지나갈수록 너무나 보람차고 성취감이 너무 커요.
0: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가 아니고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니듯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창작자의 숙명이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6: 내가 누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0: 보존과 기승이 공존해야 하는 국악계에서 고전과 현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주류와 주류가 뒤바뀌면 어떤가.
6: 절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4: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전통의 옷에 나만의 색깔을 넣어 입는 것, 이 또한 국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7: And Koreans when they come here also need to be Korean rather than thinking you know the West is much better and they must try to be more Western. So I think we've got to be anti-colonialist in music as in everything else.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색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녀
6: 이 노래
7: 들어볼래?

0: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시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시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시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아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는 맹시 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월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만 무기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제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제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제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루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않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잡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도령 위나문을 떠난 지 온 석음음이 지날 때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너무나도 그리워 생각하고 생각하며 또 생각이 들어 만개한 달빛 아래 서로 그리워하며 이 연가를 부르노라.

어른님만 계시는데 세월은 꿈도 한도 없구나. 저 달아 우리 도련님이 보이느냐? 보는 대로만 네가 일러 나의 수심 좀 풀어다오. 천년을 기다리고 물어봐도 가는 해만 더도 없어.

내 남은 떠나온지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도 이제 모르겠구나. 한양성 남북촌에 옥녀가인 만큼만은 귀중심처럼 깊은 정은 너밖에 없구나. 너 보고 싶은 이 내 마음 어찌 표현하려냐마는 내 오직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혜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하나씩 통!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198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뭐 우여곡절 다 겪었어요. 4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인생을 다 바쳤으니까.

예전에 그때는 애들이 그 선왕이 무서워가지고 선왕당에서 못 놀는데 나는 거기서 놀장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뭔 지직이 아니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그 시어머니가 이제 마을 동네 이제 구슬하러 항상 오니까요. 그 구탱사 하는 데가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보니까 자녀들이 앉아서 소리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게 불